0: 대역 대티 라센트기 야마마스 밤 던디신 던이지나 네 판드 냐빈 던 요건 냐빈 던 던디시기나 고알리지 락차트 니트는 디노 치도르 텐다 지마 그나리 말 네 클로저티 다통동절 드랭 종제직 치도 다 라센트 가시나 땡이 태가 주효스코는 요건들 주효자만동 라센트 그대요 말아 대원데 나악체스나 라센트인데 딱 맞아 전자 그대 조트는 맞아 게 옌다 그 괜찮지 다른 전자 장제 차현도 괜찮게 죽 망쳤대지나 정말 드린 쳐들고 괜 로치와한테 그날 다 드리 깨졌다 희원 땡이 드니질 로속 종대 하자 주지 가짝 키와 히레마도 드린 드린 라상 라상 종대 텐도 또 말이스 로소 저진 쪼챠다 소지들이스 계속서는 요즘 끊슈 로존시 땅 산로군 드히데게서 그러면서 저효스 마티 테텔로선 테시이나 님보저 야마레스 종대 저티 파티드 효레직 저리 대체스나 저효트 까모치 던도 뇨츠만다 조트 말에 게게틱 플롭시오마스 깨졌던 희는 파진 저효마자 뇨테 그 조야 모트다 다 겐데 로제 트키보다 지나 니트나 파제테 데온 저효마테 맞 자르론티다 데 깨자 히레인데 마 플롭첸 던디 지니나 마 토론 혼던 던디 지니나 야 말에나 로다 초안 던디 저 자켓 측 던 저 형시다면서 다 나가야 플롭첸 드디스 다 만직 된다 칸 텅만 도와
1: 레마
0: 땅아 그땐 다시 된다 장가 토키 버스 야리
1: 있는 거
0: 다테 로존 첸카 옌다 좀아 자마 그때네 베익 톤다 첸카 옌다 좀아 그딴 락차 저때 뇌히나 딱 고아 갈래 갈래네 오라
1: 레레 닝은 뇌시
0: 아나 네게 지나노 다톤 요기데 그 저지 니바든 된지 니바데 그이나 세단 그 야모마요 데 종저 때나 할래 그길 테네 공부 매체 찾는 거 저 할리 때문에 자이 인한다 바이 인한다 인한다 야마든 대신 것인 때 자제제 고알랜 그렇답티 코 칼레 제용라
1: 나라 나라도 있다 고알랜야 디 로얄리 마다 그 고안드니야 마다 차이
0: 뭐 근데라 플로체 야몬 대행이는 먼저 측 뒤는 바 윤드라 상협 바 부자당 라라사 계좌 현 부자당 저 내게 있는 윤드라 나라 말 때 고아티 레멘테 먼저 고알랜가나 쳇스나 먼저 고알랜가나 타타키 당보 쳇스나 네 매연을 깨쳤죠와 청주자때 뉴와 먼저까지 깨쳤고 그런 근주다 뛰는데 나 고안해야 라서 보던데 와라 니트나 먼저까지 깨쳤고 그런 근주다 뛰는지 대체서나 다 롱그적다 니겐히 자차대 딱 거기 다 부자나 마선 돈로 그랬어 니 텐디사 타랑 보질 사는 돈 니로 센티네 다 니
1: 제버도 마소나 제버지기나 민트 망부지기 투딩 여러와
0: 제디서
1: 자고 가지 대화제제 양 고안해야 여러와
0: 제제제
2: 这不能把给这些你们了呢蒙电从比蓝电家准备就当戏剧长与康比破格级人机协将门餐吧没办法电影给这些你们了了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总罗荣
0: 다 로촌 간산 마던스러 때더니 제나 난사소 되니 나 마음을 얻어 마음을 얻어 선생아 그다 네크 말로 수복 말로 양 돈 말은 혼자는 샹된지시라 샹된 로직시데 창도 개율 얻어 트스라
1: 됐으니
0: 야 지문은 거 장난 하라란 짱도 아니 다다 아니 때야 짱이면도 되니 나 문에 얻어 태운도 담보 가서 나 바이엘 구이쇼와 파나레 로 드로디엘 로 드로디 데텔 나 짱 디디 나 해베 짱은 거 저다 다 나 공부 다 사치카니나 러게 쪼요 말 슈디 로칸데 요 말에 게게게 냐칸데 요 말에 하장 따지 못한다 춘조마 것도 봉던데 요 진짜 로마 몽스나 되게 같이 고무치 왔다나 소리 데 까디디 거서 로라 안디 놓는 다 통 다 무휴면도 망조 게게 같이 든디 조히지로 단다 몽보레 다 년치지 칸이나 다 게게지 봉카이나든 하장 저도 신소 저도 다 초마한다 로다 치아는 더인지 짱짱 되는 체기 통보 무이게 마차다 무이게 람테크다 된다 그 체기 신도와 된다 정도인데 다 하다는 저도 된거 맞다 나사 하고다 버리 다쳐서는 거서 호마이나 안알 다 리처 탄초마한다 다 다통가 좀 쳐서 안다 근데 근여보다 여 말이 안다 그 주이도 근여보다 말 다다 다통 안다 그 주바 이마 맞지 다통 미나 제티티와라 제티인 사티더노 다통 다통 안다 다통 온 제츠칼 네 되네 만알 호마이나 사칸닝 바처리 사칸닝 바 태자서리 那撒哈宁巴的安娜子杰，我这呢撒哈宁巴。

0: 아들 짜찜 맞아요 말. 다통한 사한들 짜섬이 그래. 짜섬. 대 마치 드는 거 전화나 로닥 사고 인피 아 다 사고 트비 그때까지도 맞아. 로론존 강바님바 닝도르 다 산족실이 그 거기니 다다 톡소.
1: 아, 네.
0: 근데 통도 거기다. 너무 뭐는 된다. 거기다 잠보다 터지 말아. 콤바 마식디 또 드네. 야안 족주시디 때 되게 지런테노. 다 맞아. 거기다 된다. 통도. 아니 세용성 같은데 러달 사자 몸보 되어는이서 뭐 다토 사고 님발인 사자 사발레던 총마 사자 총만다 저토 정가 콤바리사 사자 단다레 단다츠 되어 파제 뭐 파제 그자즈 라서 뭐 그자즈 파제 라서 데 사고 아니 도칸텐들이 만나라 타 간제 볼로 자사 춘조스 망아 망아다 보 자사리다 디지 서만나라 때네 아 다토 상쇼이츠 리로시어레 데 뭐만 뭐 상쇼 쳐야 말해 다 통 상수 놀라 다 쳐야래 대개개 뽕하는 것 저거다노 개개 바지 리즈도 바지 드로치서서 너나 녀히서는 전다 녀히 다다 통 쳐서는 전다 놀라 신 치치 쳐서는 전다 카히노 담만 뭐지 게치기다 마 옙치시나 대 아마 통 오히다 다 대제 뭐 나치 나가 쳤다 보다 바지 전다 드로드인스트리다 대 로콘 총만 다 통 것 그다노 녀히 더삭다 다 통 로릭 되게 처마는 나빠 처마월에 쳐다서서 공부하월에 다통어츠 라조케 라콘 다통어츠 다통 데미 촉촌조히다 아 던지 데미 촉촌조서 라절 즉소 되네 맞아 다통어츠 다통 로양 로양케 되네 강제 볼록 되네 다통 락제 볼록 되게 처마한다 치서나 다 잔커르레 노시 산다와니 던지 좀바히마 드네 되노 따따따따따따 뒤추 서드드드네 스리싱 그게야 요래 진가 그게야 데 단 하다 치즈르다 진리세 그래 다 자제한테 제난 거다 야모 말해더래 데 강가야 파젠 요다 요지르데 다 강가 마자 멜리 파젠 다 하다 진로 용 터지 말이 바지 레드 다 하다 치즈나 런긴 야진 론 혀는 거지 야진 야몬 론 혀 제난 낭사 튼게 창도 지 가오이나 안 담보 하다 치즈나 조제 땅 그 다 나바데 아무도 모르 치즈나 뇨르 치체 치어나 데데 다다시데 테카마 마이엠 던 토나 테체스나 뎀바 뎀도 그래 장레 토나다 마노 초만다 뎀바 뎀도
1: 그래 알라
0: 자나 나사 트스도 로라 로마 르르니레 만로토 존 마르 론도나 신차디 거저 그 제 통보 동 자나 나사 로라 타운 데 그 까마 파체 까마 라나 파체 데 파나 파 동나 니잖아 야모 온사다 전승이 동보 뭐도 자셔 저 그러는 다 자나 나사 로 파체 뒤머 로 쪽신사 파체 안 담보르스다 종카 쪽적 창도 종카 쪽적은 안 담보 수치시들
2: 그러나 응나 주 랍다디 다 지금 보고 이젠 카마다네 다 까마야 토자 통일 지요 말베 티 크기나
0: 맞아 타나다 세탄 뭐마이나 맞아 로다 다 까마야 자 통일 지르 센트 간내르스나 수디다 제인이레
2: 레스 레스
0: 등산 되는데 렘다 렘다 치스나 다 달로 있는 거 그 채는 까마 짱엔 버트 탱켄데 베이린도 베이 산도스 참아 한다는 안 담보 인사리 전혀 나니가 로즈 드린드면은 뇨 옙지 저리 데 베이 그다 장리 전혀 거치 거치도 차가세리 지린도 데 야 테니에데 양 베이린도 생카 안데 치추린도스 땡가나 까마 마츠리 치스나 로터를 만다와 용도 닌도 자미 니히로 인사 디디 뭐저 야 텐사 치스나 안지린도 대운데 안지대요 조치머르다 안지 조마트는 튼 까마 통보연 연하면 까티다 튼
2: 뜻이 야 나서 조마트
0: 조마트 버터 까 까도
2: 저리 됐어 하나다 드린 길랑한지 레진 깊진지 당에 넘바 인다보네 터지나 쉬고 하나 마음별 런디나네 대한 길랑 차리리에 대한 즉 TV 글레베 유세 좀제 더베 대시면 되시고
0: 요요요 야시야시 도지도나
3: 조부나 봤어 럽소나 로미 양디 자마인 바 쉬에 닌디제 로마 소숑 샤주는 로소 베비 토미 산디인라 탄투가 무요 양인 老索的协助配置党队呢军体没把绝绝党公平动作呢老索军体配置用于了索者第二丁老米萨德杰尼巴党滚学老索总雄小勇杰配置接了雄年级老索顶了进了卡学巴党慢慢杰德路更特别老索捏着呢改起能个钢琴音诺

0: 매션은 전노당 채소라 뇌치 동기자 인수종이 경귀 주인
1: 매션 은고시주나 안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갈킴부히
0: 남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채서 미치하위 조진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중도 팀이초라 사자강중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中文版共看诵，点打李梦德的连线新版解释和我南家杨这个一，他的人按照李梦德的连线那了言呐，一个字给给给给的钱老大，电脑一按这个南京版新版不南版个哈国这个拍摄北京红这个给给给电脑了你点这些呢，先这个蓝领是吧？有些些呢，李梦书记，那么你共看诵。
1: 你跟我说，跟我说，俺做的人咱就了，咱的路晓得啊，咱那玩意反正养叔叔给爸妈病情，那这养叔叔不愁的，得做的人都得这个养哥哥的，怕伢的俺做的人多了，给这些吧，因他把你家庭钱孝敬人，人了，但俺这个先头个男人些的，他就嫁给同那些那非暴力沟通是了这，俺做的那他参加不个怕错，看他先就这个了，嘴巴干净着多，他的喜乐个对呢，平时男人先进的接人个好了。
2: 那对呢，就先头个男人生那么对个，才对跟这些呢，适当多那个做个，就像那等着对呢，时间呢是大用了，因啥的，哎。啊，先头个男人生的，他，他可能个总把不是那张，也没他先头个男人给做，五周年就了吧。
1: 有了。
2: 可能我们今天他没自己过了，那么这个给马西亚卢森堡在的，可能给龙恩不就在那里啊？俺那别的地图了，新旧姐姐。
3: 다디 미담이 벤츠 졸린 지도 잠발이야 펜토고 싶지 도슬럽지 엔딩아조 딘자 아조 옌나조 제빈네레다 아티그로 로브데르바 로브데인 비네레야 자창피 주 카다근데 제고도베 야메네 지게 파마다 부추발이야 카다근데 제고도베 야메네 지게 레게난로 지도 잠발 레로빈츠야 카다근데 제고 디조 차창 그 로브데인데 만자 망보 싶지 된데샬라 는가조 주 제나이네레 디톨마직
2: 로중진이네
3: 이 쿠란 디디샤 야호다 바세야기다 미릭지도와 디기제제 아니 당보 아메리칼 파주데 잠발이야 미신다기 쿠란이 통중시오제제 랍제 난로알 제베나직 야호다 바 미릭디리아직 통중제야다 아니 야 랍제 난로알 보신다기 쿠란 믹스 통중제야다 치수에다 아니직 제디 잠발이야 야레다 축보다 아니 망고쇼도와 안제지기다 윤두 잠발 소소리야 강에 십지 채용으로와 강에 십지 채용데 잠발에 다 망원바나 미담이 벤츠연이야지
1: 감히 뒤쪽에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레블링 제제 간다 돈다 바 탁조야 보여야지 시청파
0: 就找人签的，那么就出来那那这好像给钱不点钱是吧？
1: 那是。
0: 没得没这这些都怎么做的？看到了的不是那这，也没能怕就找人了点呀是吧？
1: 那是。
0: 那这找人也没就没样，从他们那说我小兵那那就跟他说呀，那这样都把这做用呀，那这他做小呀，那这他都从我的给做。俺这个同行的都怎么，这些都有老脸色的。我来我年前是那样，就悄悄的穷。我到我顶这些也不咋多啊，是不是的？
1: 来说。
0: 但有过清早用下一年，这也没那么大没有怕制作这边那吃上老贵，做来了点过个月子，我点吃不差不多啊。我来点就到过个多啊，是不是？给那我点点穷说。
1: 来说，但给那么着人家也拿他叔叔来清仓，等你接触可能真就，他俺做南区吧，来个大等这个网格，等你叔叔个样接触跟跟着干了干菜就可能，他忙不错吧，忙不等真这些啊，等着就有是吧啦？俺做开大给空什么的。你要军车的，挨点都去点点上班，汽车等着去了休息，去个么忙不急了，大姐哦，避免也难扎，不过穷穷也难扎，工作了，大姐啰嗦个难不当，汽车个难不接着。
3: 是这样，我做大，顶上一个年纪，我做经常啰嗦的，别么子又开钱不也
1: 是
3: 嘛？俺的钱都上班了，俺的经常拿老这边的了，但俺做怕做给这些都上班了，迎接明年是不是结果也去是吧？现在做别个拿老这边的了，大姐。这个春节没在，明年冬不了大菜的。你这慢慢接了，大锅没接那，直接我老我姐说用菜的。小叔吃嘛卡不起来，二叔吃嘛零头没菜，都不接。跟大家，给这点些当也不是什么准备呢？啊，没爬入包里，得别的最头这位给，刚一休息最头多啊，别的，你所以就上班了。你，拿了一边的这。
2: 계좌 대수 시에도 전발에 서서 세세 제고야 직다 탑대 실업 예배 권이 직 시에고야 다 계진 보이 송자 아니 먼저 다 김상 없어 써야 되데 밤에 약부 제고르다 부추이 장부 제고르다 뒤지고 멤버 제제 아니야 딜이야 박비기 탑시지 다 라린 땅 초조기 근데 탑시지 요르베스 랩제 아니 간소기 던데 세일 전발에 가서 던데 이렇게 시티고 라빈 세티나 아니 그랑기다 탑시 실업주 럽도가 어디 소네 간소 남주 직 조에 남 바직 비전 땅 토비나 오늘 야부지 펜토부도 와삼제 하는 간소 진정 없소기 제제다 장제 어디 골마직
1: Jela, Hintuke, Jolin Senator, Lalin Tendichi, Tobina, Sinan Tanji Chahiva, Chaka Tinka Kajan de la Sinan Chahiva Yonsa Tendichi, Sundola.
2: Nanzu, she took Lamis at dinner later, Tambung and Zumi Pinzuba, the Zuba Shuaki, you see your
1: last
2: song, cried the legislature. You see the Tatambu de Garage de Zambalia, Mipinzuci, Dua Dance, then only be the chicky. Та мицбугур чигдэна сэжэро.
1: Жэ, сатэ
2: нала тэ ёё я. Жэ, жэ, жэ, тэ нада миц ажил чигдэна сэлтар миц жо чигдэна. Анэлэ ди ки тандар яна зу зэбэ чо шо ту юмта. Тэнэ ган зу я чигэ ганда чигэ данда чунчун чиглия милия шамы ёя жэро ба. Тэ пе чаша ган зу ли чинэ со гу юмче. Нга чэ леп чаша ба. Нэ гэн чаа дука гэ гэсэ кэту на чэ. Тиндо зэ дэ гэгэн я гу чэ ма рэс лэби на. Кэту сус гэ синжэ сур чиг чэ бро ба. Нга Jelly, Dungri, Delay, Nelly, Kadu, Nagigin, Dubuim, Chogumar, Nay, Dubuim, Chogumarba, in any answer, and you, Mamuji, Gopsu, Yarba, Nazo Gigin, and Pama in the Putuki, Jedaji, knowing the Zambale, Danda, Dinors, Malama, Chichi, Kadu, Mikro,
0: Nishila, Taxi,
2: Zamayanzo, Chick, Daddy, you show to us. And then we say, Dig, not so much of Jojo, not so so so same Kimaji, Jorba,
1: Lassa,
2: Dring Amaji, Jojas. 배디 크레스에서
0: 자네. 신가라게
2: 같이. 그도 미래 칸디다 저로.
0: 오지지.
2: 이내래 나즈시 튕글라빈다 제비나 수수수수기 촌나 끼마기데 가바투드여스나 수수기 셈나게 상무당당 투드여리스. 아니 끼마기 원내지 수수랑랑 레디여리스. 이내래 나즈기 장아체 끼쪽음이 돌나. 아야지기 자르기
0: 시로
2: 어 드르지지 간다 디나로야. 알리 추롱기 계제 가르가르가르여스. 미세야 디나로 시비디 안조 미신다 까다야디 미생아도 근데 토림놈들이 기계지도 정말 뒤촌나 숙침시고도 다 보고조에 짐시짐시야 철철주도 잠발이야 라라소절 렛츠 왕제 유비 기저와지 겹대기도 안티급서 단대기 파만남비기 배도 까당자지 가족이 여러분 가만히 좀 먹다 알면 안디 까당지 대비는 이는 오늘 이제 보고 있네 뭐 집에서 차도도 와 손자 아니 지기야 까당야다 되지 아니 간다 디나 집에 지 그도 던다 춘주원에 되지 미신의 신제 집에다 도어 땅바 미신달 까 땅바 아니 소소 미기부 되지 그도 미신달 바 그지 유해지 매베 대주 되기 아니 가서 지 남주 출롱에 십이 차대요 그래서
1: 제라 대연설에
0: 진짜 지송도가 진짜 미파주 직 도어 땅야디 던도 가나주 파모 있는 망부지게 수수 보고 되냐자 아니 미파주 되게 해야 싶지요 로 나서 신주고 되어 된제 진유 다 속에 군사스레 된제라야지
1: 디츠쇼니르스케베이나
0: 미퍼죠 도다스들에 스메나라야 지금 신기 군지스 리그도가 되게 원데 지제다 나한테 봐 가르세기 사든지 리그도가 지상 코 파맹 원데 차잖아 내가 부고야래야 준야스 나민도 야고 조유이기리 데다 다 또 내세나 부고 스메나스네 자 염난 퍼져 됐으나 더 그나 호슈키 달라 간점 스티제 지 야슨 칸 다샤 야슨 칸게 내도 망부로 봐 이제 원데 차잖아 야코 지강에 지 수고 유스리 오 이제 용도라
2: 지지
0: 도다야 되나
2: 저 어 로디티 크라나레 딜레지토 계시 소소 교동기 초하시 견되나 미신다 도와 마스톤세
0: 어때
2: 이거 이제 베베 담배 날에 딜레도 진되나 마르트스 돈되나 야르트스 근데 도다지 되느라 봐 돈되나 야르트는 소소리 병원
0: 도와 되냐는 거지
2: 이제 다 근데 도다야 되게 간다 포도 쉬우시던 거 여유
1: 없지 예 진이 다다 든리세는 안 소소게다 뇽초다 든리지 예용도 잠바 가시 도아테 담비나 뒤뒤 잠바 셀마카조사데 나르르 봐 이나야 녜야 천장 로소 든리지나로 가 찰롱 쇼자 녜 다다레 나랑게 지 어 양타시 대랑 된지 미젠 발라던데 소소게 배제 야베나 소소다 냔도 연베다 소소 초박 미나자 초바텔 되다 미초 초박 근지 지금 인도가 저 초바서 이제 콘조에 냐자야 소라다 양 소소게 지 저 소소 노다 라소발라 어 되다 다 미초 걸로 지금 인도에서 하나 什么 소소 춘추간에 천잔 호소 근데 지냐나 소소 그 랑귀게 토네 디 야베나 도비나 미카시에 자마도 텔라 신제 마토브제 다텔라 지 여완 다테 도브랭에 근데 마젠도 소소라 산로든데 용효해지래 이나야 미패체와 천장로소 건다지나로 산로성부이나 소소라 로소 던지지 크니 아니 소소게 부초 던지라 로소 던지지 잡이나 데코 주니 코는 코 독자와나 이게
3: 찬조고여서 대십지 그래서 미신다리 신지지 주요 말이에요. 아니 배자신의 단지 급수입니다. 이 공도 쉽나 이제 기생아 까망아 제례요나 장주가게 딩도라 까망아 제례소는나 대단다 응어리스. 대단다 응어디 안 러비나 내 오늘 제례되는 게 캐링으로 봐. 디 메임지지 크도 신지지지 딩도라 미두부레스는나 디 신지 자르고요 그래서. 아니 안전 남주 초에 나로의 망치지지. 다 대신 만접지 신기장장도는 주요래서 배경아도 나한테 로인도 잠바리 부부지 카바데지 대도나 다른 니마가 봐 카바데지 대니베 봐 장롭 좀 제지님이베 부부 교를 두고지 럽지 대비나 디신지 자르고도 와 대신랑 제비나 부라당이 주정 아바네 단데 주도 주고마도 주도 찍딱딱지 카바데지 대소 다지랑 카바지 마시안데 간단하고 대신 제지 럽이나 아니 미빈츠기 신의 바지 롤린데 야부지 용토그레스 심어도 미파저딜이야 카두 신지지지 단다 디왕기 미디 두부레다 데니지 레드 잠발레 아니 퍼쇼기 남상 고송지 그랬어 딩도나 게나 두부지 레드 잠발레 응이 남상 가르고도 오 당가 비게다 두부레스 지지 남상 타지에서 다더니 레드 잠만 네파 렌차다 부지 마겸나 방아 오네 기게 두부지 차서 거리 다 쇼 쪽으로 와 제자 당부디 인지문이 대십 제발레 신지지 교 말했어 단다 가리인부터 사자 안대지리야 두주 안대지리야 지난 게 된다 안대지 제샤스 디바 담부터 세부질라고 그랬어 된다 딜 러브마도 비 된다 딜 때인지 미야구르다 두구르다 되지지 디간에 믹스 퇴바스를 지금 맞아서 담부 어디래지
0: 세상 디당에 직대 갈래미 지 보고 좀 바래다 강에 망고 되그러와 수수께게 있네 야 미랍자래야 야골로스 겨도네 수수구가래야 로스께 Yau tu bukan tengah mendo kala. Ini yang dinjai kala ya. Cepu gua dinjai jauh ciri sembangnya lupa istiwi. Di kan di sekitar jengmen guanjiao situ kan. Tapi cangco ke cikcun tu mesti malu. Dinjai sini kala ya. Wu di yang ni di jauh situ kira tanda senji sah macam sumber nasi. Ani buku sah di cun tu sembah dinjai cikgu malu situ kan. Kau buku dah pasu cik kapdesel la ya. Nasi susu pegi 쇼게 진시게 염나 파매지 왕차도 배주시지 보고야 디 마치 리치스 이제 쇼 타고 든지 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라 지금 신이 딜레 용그레스 퍼줘라야 주불어야 숙마르에 다시 안 가서 북디 주불 십지 로기사리 용그르바 디제 리그리스 다 보고 대 결혼 독자 도스 러브이나 안코 자와 시토네 우리 직사들 딱 나 독자 레스 이게 독자

0: Chesamsa.
1: Ji.
0: Yamna ching menani ta phinga tu cha res ge su su yagu yim ba ra chu che sa. Ra chu cha su tin bu di mi shin ba la ya pe le ju ya da la so ba ta khna o tin je to ne chung yo res sa de su do. Ani ching men cha sha na ne ta ta ji pa me nga o di res ge ne ti le cha we le ji lo su su da nga chu ne na bu de kha chi lo su kyam ne kyo ne phin to am du du chu gi sa de ne ching nang chu o tin je ji ka ne nga res sum ne wo yong me ro sum sa de chi yong ge.
1: Ji.
0: Che san bu sa de chin de zam ba. Yamna chik chik zu rabu suyo wine chik zu chik tamde pame peke tenge mahim che nyamdo yala ya kata rabu che bukta choleng che dito langa nyi kante chika chong zay rabu chigo yina chizu kanea kaba chika kaba rabu tanya yina nyamdo choleng chi che chik zu tama sune tenge suyo chasna ane ko inchi minchi zisu yako chigo re chi che sik duga ane dinje mo chung du zamba pame ngone chashane peke takta zisu chima duga yamna buku tohne zisu chima duga yina ten lamsa yige bar yung rwa chasa ane wo dinje chi che 용구유자 부근에 지금 밤에 지금 축착 부근에 준비네 내급도 준도 그랬길래 치즈 중나는 부대니야 지금 전부 이제 쓰고 유서리
2: 나서
0: 이제 제도
2: 대제라
3: 데랭가 리몬더리니 치나 긴가존데 키다 긴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켄티젤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유기지니 리무 효기 여비 지지의 문티대 린치 심벌 가스혀
2: 다도 미젠발라 지니엘라 따지제 메발라 타지 되자마 미젠바 그 세나로라 하마고 비제 알지 도트니 제서 산사케 만종은 내신나 파츠 산로 다메나 던데 용사리 아제
1: 아줄 하제나 제비네 다 롭주야 꾸르세다 롭주 두꾸르세 줘라 다 딜레윤네 제바 롭주야 꾸르네
0: 그리고 타제 롭주데 타제
1: 롭주데 야고 이유지다 롭주야 고메네 에부고데 두고이 마 독자이 미소리 뜻뜻이 도메 봐 오늘 이제 말아 봐 만종은 내진이 지게 약 두세데미 다야면은 미수수기 개진다고 말을 봐. 부카시 셰단 가고 가시 류제기 봐. 가시 양밀 삼시제도 가시 레근 준보. 아니 가시 양 담실을 해 봐. 간다 미수수도 지주주로 봐. 대만도 이제 카도 아 롭존 야고 인데 카도 가서 신제지 보고 야지. 롭존 야고 매티 카도 신제지 보고 두고. 때때 내지 이제는 아니 보고 저래. 아니 신제지 잡으시고 아니 간다 되네 망아서 끼지티 제야 그러게. 아니 참제셔요.
2: 어. 대제라 다다자카 로소께 시죽토네 갈리갈리다 자체바 차제 첨보제데 지 류자 야보제야 요주 차상고게 튜모게 처제들 다야다다 다츠 데칼라 슈야긴가 아 데만동가만네나 체크소나 이제 던제제나 안 보고 망보제라 응어서데 톤지다 만지가서 코란라 이치에스면자 뽑아레비티체 된레라 냐자제 지난 가양 좋은 거 말했어. 지난 두부 레스에서는 아니 그런 그 맛이 그 잼바게 괜찮던 내용 좋다. 책 소문은 이제 루자 라소 받던데 이제 샤도 라소 받는 사변 다음에 지이나 짜고 차도
1: 이제 안 드네 안쪽이 다 시청 라는지 되자 맞다. 뭐디 대십 제발에 신지지 좋은 말했어. 님버디 아니 가서 건들 넘는지 촌나세지. 안쪽이 수수기 춘난 가리기인데 봐 세블 랩톱 거래스 된다 답이 제잖아 등기 앞에게 까망아지 제일 차샤 제일이 좀 말이야 띵도처럼 까망아 제일자 그나 신다드는 년에 레자소 근데 등대지도 좀 말이야 나 춘난 가리지도 좀 말이야 랑기 된다 되다 개침 보지 마 집에 왕기 나 지금 남자 싶지 않죠 니네 샘십지 껴줘 세 줘라 봐 수수께 샘나게 인지미니 춘난디 봐 인지미지 랩톱 거래스 부부지 니미지 강하게 가바데지 대위비는 먼저 파마징위비는 아니 낭다시부지 라유구로가 존나디 시지 계심을 해서 봤어 세 답주지 발면 둬야 돼 불안 주제 찍지 베디 가바데지 대소 근데 이제 통원에 잠말 아마 세난 그 남다시부지도 좋아 아마 랑기 믹트 토라치면서 베 남다시부지도 불안 베 미츠그로 안데 토라치면서 남다시부지도 섭지 간다 셈난기 용솔티 인지민이 봐 세부지 유튜브 거래스 믹세 먼저 다 중국 나와 제비나다 야면 먼저 비리 남고 제비나 수준기 왕기 미망고지 마 꿈지대대 그 손나한테 봐 럽 신고 요 말했어 럽 두고 요 말했어 믹세 난기 아마서 진비나 소소 다 난기 디치도 깔레 똠나 다르 제비들 세날 강에 디어 리부 강에 디어 이네 망고지 급설에 배디 우주지 제가 검지대지 어 아니 니미직 배드 지금 매베 배드 당체지 리더지 매베 디마지 바돌 배디 저기 전화 말하지 돼 아니 말하베나 미신다게 하마고 어 언제지도 잠발이야 간다 어 간속이 촌나데 시야데 뱀스비 개침부지 이내는 아주 망치

0: kyozulu yang dinyi le tsingyi pechwe dang digdo tsonang di malab je je pe de kangra je je digdo res becha chabe na nga zu zatsang pechwe nyi be na mune je na tatari zanju re nga aji sol je me rewa kar je gebde yoyor sin tsamali ya da su zu joi ne le kimzang na nyamdo diya je diya kriwa re je gebde yoyor ba kisi nga ma de be na mune jik tromi kirkyang sur jik tang rik tsonang je lingi gur ba nri lingi de tsamba di tsonang je ti chonaa ndi chanpaa, ndi chonaa ndi paa sebaa labjaa rang dhagbaa rachi zanju leep dhaga shalwaa shuwaar chinpii ina ngaa ngoonee chimchaa ndi ngaa michiga yinpii sotaa chomii kirtyaangi ndi kaalii chibji leep dhiga doos, di labu rees ina ina ngaan zu maangbuji ka suliyaa chonaa ndi maa labjaa kadu kaanraji ji, mi kyurili dhugji
1: chanchaa
0: yaabuji ongurindosu rang baba yaabuji maa ri,
2: riba Tere la, ta ngan zu ke jitang pepe ke kecha jina lo la tiyo mara zueba lecha kadu cheo meese re ta zueba lecha gewa cheo meese re Yina yang kasi teka zueba te ta ngan zu tata seya ke zueba te nye chung zan raga mindu Kanda yasa na teka zueba te je ngan zu jake toni xie na singan ching yue se ji mewe Kanda ka zueba te ina zama yung su ke ji hyun roa Yang te la kanra tabu ji jile lu debe mewa Jima ji tanda ke jachinbo ji ke shobun baba ji mbayak tu cho yo mara ba mbayak tanda ji yo mare ta ji yo na o ka yo mare ta ngan zu ke mi se me de an je je su le yin na ji de chue jin wang ge kan je yin na ju ko la kong chuo nga jia de mu la su ba yo de ta de ko de mu wang ge ta ri ge je den de xie su sa la su ba ke to ne an su su ke pa jo de la yang ngan yin je da yin je da ji ne zui ba de gong tu wen na ta de ngo su zui ba re do yin ne yang ngan zu ting san ge zui gong se bi ji tre ngi ge zui gong yin ma je la ngi ge de a de mo ke a se yang su le de ne je ke san lu ji ke na ta de zui gong ngo su ro ge ma de ti mando yang an zu me mang bu che ga o nga zu bu ge nong la ji ya le xue zang de zui ba gong ya de ma re be ta de la yang xia pa ge che xie ya dang ku lan sa den zhi xie yo ma sa yang de ni pa ru la nga zu ji yang ga wa ji yong gu do wa yin na yang de ge zui gong se me de la yang guo a de ta xian jie ya bu ji guo sa re
1: shi de du bi che na tan da ge lang su ma na xie ji su su chong na de pa xi ma la ya xue mo du bu yin na mi su su su ma ne ha gu ma ba
0: ji
1: ta bi che na ji da wa ji lo la ya kyam zhu gu yin na de ga ji lo kyam ma da ge de me ge ni su mi du sum sa yong gu ba
2: ji ji
1: an ji ji ni ji ne 시고 즉 수수스메나라 야동 해라버 체지데 진짜 빠르잖아 안데데 농청 보시오나네 지 주불라야 그 진짜 차인 거로 봐 세상 언제 글라스부터 나시 지 수수용도 세야서 된 건데는 지 가장 계층부터 제주도
2: 전화 히케메케 때 밑에 파지 밑에 그 희가 되라 마무제 토베야 사레자 메카시 히간 렌딜 가부 메바 히가다 카실라 벤데 가부 이나얀 렌디 가부여 비미카히라 히가텔라 양 소소코 토나 제빙에바 민두 가에스나 나가 란니 마무제 토뇨여 가로 편집발라 소소소소코 토나데 간다 봄모 마무제게 부데게 모란게 가레 상금 도메 데라지 냠체 세므라 아레 근데 렌지 보마도 소소 배전자 잘라지라 냠도 군이 총고 간다고 요나 잘라지라 가부시오나 냐라 또 지지 어 잘라디 닌지 본도 세야지 셰 이나야 모란세노 가레 산차연스나 깨자 데게 토니 부데게 코라나 인지 미니 잘라데 뇨 뇨게 요사니 이나야 부데게 뇨요 말에 하고요 말에 데니 바로 그 군이랑 가다선 마죠 코란게 데스지 갈라 지금 민도산네 아니 마부지 카토
1: 발라서
0: 봐. 내가 체벌라서 봤더니 용고도 와.
1: 예.
0: 연습을 듣던 때 이제 자고. 나가 아마 저리스. 아니 문안 내가 두여리스. 내가 드랩다가 팔립다가 나한테 알리 카라서 그랬어. 딱 봐리지 카라서 퍼버 두드게 찾아 나가 아마 지기 없다. 나가 아마 뒤지 되자면 나가 아마 깔려 있죠. 위협제. 칼라 그두산이 리베 두이지 오시게 그래서 강르제지. 지난서 제도 나베 깔려 있는데 아니 니메지 아무디 다 디장가 짐다 근데 장가도 되자 말 아니 장가래 드그럽지 돈 알이 다디 파 유시 제 제어 말 칼라 소 말을 럽다 안 파 친지 칼라 마 쇠브다 나가 아무지 자고지 칼라 마 쇠브지 안 겹로리야 kala pige chinje babada bu geje tga chin dwa ta deri gang gi gong gi za go tin na kala na ga ame kala so yo mar ba kala so de kan re tu ga la bu da jo de ge cha da ga da ge de sta xin ne na ga mi du yi de yong de si nga zu za cha na je bi ne le su su sen ti da su su ki da mi ci de ba ji ki bu ra ji da ji gu du wa su su be sha da da ra ji da ji 유 매시에 먹어버리지 수수수 지금 장부를 재우도가 아니 디마지 이제 수수배 누구 당다 마당다 배 수수배 당지 아니야 세나깔에 교요르바 수수레미 그거 교요리 되게 재장네 배 그거부터 제 까모도 참도고요 말을 로고년도 깨지지 않고 내가 나 수수 제 싸움에 내가 저도 제 도요 말봐 디 왕기 아니 수수모는 이제 생맥이 교차 난 디 거서 야 문이 지는 너무 배저야 즉 제빙이 세네래 코야고 중요해서 말이야. 안 퍼져리 전화 기부지 개라고해서 말이야. 요즘 뒤나네 아니 시팅라블이나 숨부치에는 그코스에 들이자. 단들럽나 지지지. 전화 레레기 기로리아 그코레레 요리스. 나 유부유비 그 전화들이나 아니 미다 미빈주긴 린디치야 그 그코유직다. 야메나 내가 야고 싶지 지잠발이야 직가르 그거선 잠발 강 우치 이러봐 딘저 야고 싶고 요다 그러봐 근데 이게 간다 미쳤던 글루코스야디 아니 오늘지는 전부린 차산 켈린데 무슨지 미소스기 주판주고 똑바인데 야메 나생 똑바인데 디기 만다 왕기 아니
1: 리버리지
0: 어떤 이제 만다 만다 차지 맞아 심은 글루코 유협디 차산 리지 세상 글루코디 인지 뭐 바카세 고대는 럭고 그랬어 난 용초 언제지도 그러봐 아니 할 구야 가르고도 쓰는 난 자이로가 쉬우나지지 가로니 직되네래 인지미 파조기 최바 제마주지 그곳에 샤스 발럽시다 그봐
1: 딥 말라 제가 세 코데체
2: 제가라 코마테냐 다래 제가라 잘라데냐 다스
0: 근데 지금 심어도 가서 인사사 산나로 부페 뉴로뉴로 제 마지 들봐 난게 아메 르브로 마지 아니 최바 제주 야리디쇼 믹스행은 저 그코토니 파 러비는 미더 미빈즈 남산 삼시 용그르서도 윤생 가린스 때 잠발이야 배치하잖아 난 당고 생각 니 코야 라마 좀 세상아 던데 지 인지미 지 예고도 랑나 미차잖아 그코도 여러 봐 딜럽디 잠바 아니 미더 미빈즈 삼시 용이야 但俺我那阵没现在个定脚呀，不是骨骨多些了，不是的。俺因为那里，可是我的肉不忙不的，娘都长成整整些，给这些骨骨多些，老生给这个把短骨骨多些，晓得吧？提出那边呢，俺没得没办法，就三些用途的时候多。刚开始那怎么，没人比说的，等起那边就是骨骨，因为吃脏了就把这些了嘛，他可把这些的，那么提到那边呢，你俺就三些也要用的嘞，不晓得了，可是固定俺这个老土边呢，你也不学不起嘞，啊，现在骨骨多些。
1: 娘都忙不起，可没有吃啥肉了吧？미신발에야수수제와가려내바그도럽
2: 도받는게지되네
1: 지금다배기가르쳐오나서저와저말봐
0: 지지
1: 지지미수수자기내려벤저다녀야이는그거기춤부지있는네녀샤르디모든네딱그거배치자다치는네용말봐고체도저부주는네미남자하고저주는세비여반바기욕좀먹지매자도로고뜻자도로
2: 제다데근코세약태가세지데라하제야메데가로종로종세네마죠다텐레지오다텐레히그레아센지산로데세나로냐네다존다오즈제제제네용토바지레
1: 드마
2: 베자데마도간초케메마음보지게다소소케근코데밀레세베이나
0: 제
2: 아다소소지근데세그레마사마사야마나찬찬나한바차보야마나소소마사라현돌리케지산로제나와지베지나가라디뉴다세나아모차제배자전에미파쇼데그줄랑암바이난자야므나가링암바치미크삼므나야암바레다코그날은요그르서줄때다코랑강알라가야케산우텔라암바레르바텔레산우그코랑알라치둥카춘도미크토마카첸제스치레텔랑암바레라줄텔랑암바레이나야녜그테가테란라테뉴다세나자바야가케암바테치로라마젠토튼바但这几个男娃子，亲戚，他伊那样，他等这人民多，他可是让这些土伊那青年把路给，等他忙不起了，偏嘴把了多把些嘛过吧，给这个接了，这三级的嘛过吧，这个拉萨他全部等这些人子，他个这些呢，怕这个也是嘞，伊那样没敢入去，别家叫俺让伊那。다때던데지그근고태가희거였나나랑그어때태가더희에있나되게자쇼케코랑그겐세만보지하고네나때던데지차만마도늘안사던데지선파지희토사마리
0: 단등은저롭디티나리아개치시시들지랑이소소리야장부지그래서티심지로랑이소소장부지야세야돼양코랑게게제제비는아니되게시도는안친지당부대수수수래대십지수수야니가르지고대도에천나가르지도에단대급소리야비차잖아유보유비천나르지다야면에잘아지게그고유비게천나아들레스나아니야인지미니수수소리야그고대되는지수수그그고도강샤고그래서네나로제비는아니수수수수게천나들때인지수수그고대도하고지아니수수수장부지수수그고도강샤수수님을이시바기부르시 나와 두브르치 어 나랑가르치 제빈이 아삼서 저러봐 다 내가 있는데 슈게 아삼서 저러봐 근데 이게 나와지 때 두브르스
1: 제나 세상에 걔나 디스무다 아티 나와시 좀스 다 미지 스스로 드시로치 어 나티 데지 고기서 다 미사데 되버 가야 요 말아 나서 담비세요 나지 니마 미게 올리리 다사 미게 고고레스 수도 디나실 봐 고호서도 직관 잡으시고 양파조디 연예 쪽으로 가면서 지자인 지문지 엘레 고고데 수수수수 까마 인지문지 엘레 수수 네버 된게 전에 선로 야고 땅 거고 그래서 수수 네버 오월 때 베베야 터스질로 니고 이때는 다디 고고 강기 선수서 가서 그러와
2: 제가
1: 수수지 쿠버디 양나 수수타 나랑 좀 내단데 인지문지 양타버질로 사야 돼 하장 개침으로 하셔서 선서도 지금도 고고서데 강 차베 뒤니 말로 베지 드리직 정비는서 이제 맞을 거니 좀 대수 양겨질 거니 저러. 지상 수수 직내단디 뭐는 문제 세우 좀 응아 더 그저지 선물이샤. 얘는 드린 때 주나 안에 직 직부 도선사. 야 그거 가세 드리 유배가나 진짜 여러와 양아나 좀도 잘라디 인지문지기 개침복 개말에 딜에 야 권이 저부터 저 여러와. 그 대주스 내내 배닝지도 배주 가려 여러스는 닝지부터 사든 저에게 내가 요습으로. 진짜가 야지 인지문지 띵에서는 그 영지도 무슨 경우야 보자도 개침부터 썼어도.
0: 수수님
1: 왔다기 되게 좋아. 그냥 누블레 계획 그거 근데 저는 그냥 수수 강에서 아교로 와.
2: 제라. 데레라. 장어 고마랑에 그가 로바치 투비 모랄라. 다지 바제 천사 진네. 천사 전네. 보고 제제다 다 카싱 루세 된사 천나로라. 나 소든데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란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화마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었으나 저거가 아마 되고 부글라 야부지 따로 제거 두었어 다든데 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 년도 대바다 저거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겐세 망부지 시에서 대 이내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야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지단가 카츠에다 드르케 요면도 대 이내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트다 산이트다서 자나 자 초거를 봐 이나 따바라지 드네 아마크 준조 뒤잠바 수수 세나로 대부 민도 다 야부 제마 손 겐바지 그 배트리 손 산세 세나 드네 용고도서 땡에 간지셀 위 저바 고야 양찬라 깨차 같이 용거를 봐 수수 그 레단 제면 도산난 미손라이나 망부지 년도 십자비나 사탄도 다 차찬로 지도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던데서 아니 땡에 개요 말이라 대저 춘추 산로단 저바 고나 셀러비 근데 무슨 어제 나 소소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들 민도사 자 저버 거야데 소소로 깔레테 잡을 산로 쯔르고도 어따데레 응네레 대안이 치라 칠로라 빼나세라위 나 빼나오 잘로라 나이데 데라소바가 미만부치 텐데 데여서레자 대간조 그지 따다 그 빼주 장다마도 대안 소소 그 레가 토네세나 야 레가데 르마 토베제 야 데나 데나 기부 메베제 다 텐데 가서 응네 드링킹한 쪽에 어 심튀게 파츠 랄링지야 돼. 근데 배차잖아. 야면은 소소 유튜브는 유. 소소 유니 마드로미나 다땡에 그배 검시 손의 찬도 나랑 도스 지기 인스. 파 파츠 제비나 아니 배 소소다 권고 근데 거기서나 배차잖아. 칭아니 그 니칸 그때는 고노나야 만주로 르발라 야면은 주도 고동로 라소바다 다땡에 그 창의 총의 망부지 여러 봐. 된소 변제 발라 니란 젠지 다 소소 권고 되지 시에토비나 배 어 카세부여서 데마도 녜세주레 나카세 드링케 데하마고나 녜가 장코 고마라 콘라시에주데 야메나 칠로페 야메나 아니 제바 곤스 어 아니 제바 고나 모라키부민도 아니 녜 데레 라베케 지장 코 모라나 타시데 뜬토구민도 오네 드링케 신투크 펜츠라 린셈데 미시럽 뎀바직
0: 펜츠 네 인지민이가 저 야 아마디 야부르도 두구르스 게말랍제 인지민이 대십제 대자잖아 당한 저 니마기 수준나 버지는 야 고문주 공리 알고 닥닥 즉 동스미 에데기야 디도스스리 요마 이제는 긴고 군줄이 루스도 요마 봐 근데 인디 잠발이야 아니 아마라 다 당한 저 니마이 있는데 던제지 nāngi chachin dhī chōy gyōpa rā chē, mī pīn chōy yīm dhī dhī dhā sāngwā sōr dhā mīk sē dhā dhā kēs mē bī sōr jīk dhī dhī kāndā dhī ngō nē jī nē dhā mī lī yā dhā cī thōng dhī chōng dhā pru bā dhā dhī sāng jīk chōy yār gē dhī bē yuñ dhā rīg nē dhī chōy yār gē chōy dhī chāmbā lī yā anī yā mī chā chāng lī yā jīk sūsū kī sāngwā sōr dhā sūsū kī kūyū rā jīk gūdhī gudhwa dhī gui bī kāp sū lī yā anī ngā chō tūs nāng jīk dhī chāmbā lī amā rā dāngbū dhī pūgū dhī chōy yā gu chōng dhī chēn dhī chāmbā ngā sīn dhī nē gā bū dhō ngā sū yō mā rā dhī amara ngi pukuti suwe deza, ngi amada keba chee me, riba, amara gabu shibji yue, amara pen shibji togu duzu, geze yagdaga xie, riba. An xie chabi shigo deya, de shibji je, inen le, amara ngansu nyigani ya chu deza, gadiu chu ne le, go dungu mendo, riba, go dungu mendo. An go de ma dungu de zambali ya, ngara nal di du zambali ya, pe di karso de, denja ki chona de chee me duz, riba.
1: Shie,
0: mishima tsuku mewe na wa shiagis, riba. Top ka ngazu re nami chik re tile yinele ngarang ya chamsang chik yinganele susuli wangwi ka kuyuk chita susuli wangwi chuchuchi yunin duyuk duos shi chan di gyabdol ya ngazu shi tiongi labirin dina gyablo gyablo di karsa rewa tiong kore sa rewa di ya kase ko dingi ba dwenda andri ji za ama nga rewa kare zi zambali ya ani kisi nge kambi nal ya zi zambali kuchi ama rangi go trak trak skoshi tongro chi riba nga ngazu ta tu nyamdu shi yin zambali ya dinze ngarei mandri pe mangbu yore ama rangi kado nga labro chida ngare yin nile yujyu tangi yinzi chi chi ta nga zu shi tiongi labri na jebi nile rewa di tuyo ane rewa tuyo bu di mem chi ane nga zu mang chi chi ki yaa rewa ma yin bi chi chi ka tangi yore singe kia la shum na chi chi nga zu mingzi ting zang buku da andri ka tangi di zamba ane jari shuwa da arre duwa mingzi nga zu buku zu kong shum na yaa yaa cheri cheri zimda zamba ka tangi di zamba ane me kibishi wu cha mi bin zu ki gijita ya bu chi yung tong mendo song zang nga zu rewa tuyo bu kaang shi le rewa di yang ka se go di mi paru ki rup tu bu yin bi chi yine le nga zu yaa rewa tuyo bu yin si di zamba ya cik zang men ba ndi chi nin digir bayas yine le sim ting ni ka tang bi na mi pa jo ki men si di zamba ya kar su re zang su lung la zi lung la du re si zang su su ki ngu ne rewa tuyo bu re du ki ka tang re du di mi pa jo ki men si di zamba men lep san du ke mi du di zang bu chi tang ngu ne men lep san yue bu chi ndi chi chi, ndi pa rewa ya bu chi tuyan chi amara kodi chik tong nang chik ribe, riba ndi ki si ame me nga tsam tsa chung chung kano kong chi ti me tsa ndi si top kele
1: o,
0: kele kio tu sik tong na yo, ndi ama keo ma ri ndi ki si gyub lo la nga chigo nye khan di tuy zama nge kodi na lo nama kyeb shek yi si riba ndi tuy zama amara lung ma lang ro chi as, riba ndi li chi pa lep shen ma ta, shen ma ta yang ame me ya zi ka wana nga peo chi si gyari jo ro
2: ndi me pa tsa, pa ta chire ya bu me jo mi chi ki ke chan ra yin na pa chi tan ri la zi ba
3: Tenenka limun de ri nin chi na gen ga zon de chi ta gen ti ji do ji la nin do nyang do xian ti jian lan le xi na xian nan tan ji zha xi ba yong xi yu ge ji ni limun xi ge ye bi ji ji men ti de lin chi sen ba ga si he
0: chutin sa pe cha jinta nang chi bu ku ka ba zi ya de ta ta ke chi shu ji ri ba ka ba be de ar ma de ji ni ti ge su ya ngazu ta peraji shaji labi na ngazu tangu tashib che puraan naan le diba ne che che riba gonda ta tangi chuto geba ne tanda chuto chukchi bada chuto sum chan che bada kaba deji de sumus ti tanda ngu che tashib che ngazu tong tingyo diba di kub su liya ane nga chona gara dosu ranga aja chik ngu dashi na chona gara dosu dito chik ne ngamda shibji lang dosu riba ni ne ane puraan ki maungu pa mechi di kende chaya nisang semde shibji do sum ne puraan ki mik de chola che me nisang chik mik se tā tōngu mā mā nyebi tā sanyi yā lāng jī, sanyi kī tā tā tā tū shū tā nā chī mē sā kāntā dō tū jī nā ājā kī gu nā jī rā ngō nā sīm kōr shibu shī kī, sīm tīng nā pū rā shibu tsī kī yu nē lē tuan rā nā jī tū tā ājā ngām rā shibu shī tū sī ājā lā gu kū kā rā tū sī tū tā ngā ājā kī rā wā kī chē bī nā rē tā tā rī zhēn chū sōng tā sū sū tsē mū tsē gu rē tī lē yu nē lē tsē mū tsē yā tī lē tsā tā chū jī yu bī chī jī sū sū sū bā jī kī yu tū bā yā bū jī jī dili jīgī rīwā jī yuwa lā āni āja kī mīkse gui gu shūk chī shū tī kārī sūrī sā māngu bā būrāṅ gī tāndhī tu chū tī sū chūlā mā tāp chī māngu bā mī tsī tī yā gu jī yuwa kī rīwā tī chibu jī gyab tī kīyō sī tā gui gu tīk tīk rā jī tī rī bā gui gu tīk tīk rā jī tī rī tī sōn tsā ān gyab lō rīwā tūn tī tsamā rīwā tī bā kā sē gu dī ngā nī āni rīwā kā rī tī tsamā būrāṅ zāng jū lū tsū yun tī tsamā lī ān yīn tā rī chūchū nī kāpā tē chūchē, chūchū nī tē chābī jē liyā, anī kāpā tē lūk sī jī nā lū, yā mē nā ājā rī chē jē, lōb chūng kī rī kī rī jī mē, chī rī shī sū yu nā yōng bī tō gu yā sā rī jī jī, wā tī rī jī jī gā sū, rī mshī rī jī jī nā, anī rī shvā nā bī kī yō bī chā.
2: Ngē kē, 담보네 너도
0: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딱바리 절대요 벌써 이랬나 아니 신티는 고송 제주에서 어 다야 시시 고주소
1: 아니
0: 니 팔린 차고 그래서 겨우 이나 섭사 사무디 코비마도 된다 타주 제고 사무 섬지에 고마
2: 찬찬한 원에 드는 용건도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레지 온 따바레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 코게 글로브레 아 데나 아니 겐지요 그 전조 멘도 산산데 지게 코그가 저거 산산 나와지 란산 용네 베체 송아세네 란산 양 파텔레 지세 문튜네 개체야 부시에 메리가 뉴트네네네 다 가다제 차샤
1: 진짜 근데 기라디스문나시 지금 미시말라 뜻이야 이네 아니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르중 데도 가르중에 어야 아직 골고 가르도게 아니 아주 가르도용 가서데 지금 자와 친나래야 차상 로고버지 딘제지지 시험도 당고

0: 제모도 다다 숨어나시지 코디네 찍 모충비나 아니 워디네 제가 둘로자 되고 도간
1: 제라
2: 믹세 디 파스카미 시에도 좀 발이야 모네지는 구콕톤의 레비나 빈준 된다데 탁주에 유나 가로뜻 되어서 구콕도 봐 가세고디 만주 망치지 쩌바 집대야데 구코 원해지는 차례스 이내에 딜이야 탑도 싫은 만장 왕 다 탑시 저도 제가 열어 봐 좀 망치지 원해지는 구코 차이는 원해지는 쪼고야 요 말 봐 차려 봐 구코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쪼에서도 가봐 두디 거스는 구코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열어 봐 남가 딜이 쪼에도 열어 원해지는 남가 간 쪼고야 요 말이스 회 자신은 아주 파만이 이게 원해지 왜 내 저와 가르 집도 부대다 대당하네 자론 이야지다 마음 봐야 구 차기로 와게 돼 그거 차려 봐 이내래 양 아만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가 잡으라 지나 안 닥바르지 세세 그룹 두고 와 세세 그룹 뒤에 부대 세세 당 세세 당 아니야 빠바디 찍 부대 세세 답 믹세 디자인 아주 고야 망고로 봐 부글 세세 당나 꿀토에서 엄마 봐 이지 맵 차도다 안디 마보지 고딩이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자 부부도 야구 차로 지냈어 이내내 다 군인은 로얄 남가로 가르바 배트야 가르서 배트 남가 될 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내내 계승 안 주기 그거디 차인 바 니자 캘레 당연히 인자기 띡띡해지는 부부도 야구 차야 되는 바 어 근데 이비는 아니 니 인자 다 근데 탑시 당겨요 봐 랑게 뒤 탑시 당에 탑시 당 인자 인자긴 겐키비 내가 봐 스티 세부질로 안 겐키비 내가 있는 아마랑기 세세 당겨요 아니 참자 세세 당구리 이내리 급다 뒤 야면 뒤 내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 인지 미니 세세 당겨야기 된다지 키디고도나 디급수에 세세 당겨요지 봐 아니 신 이남면 저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그러려 무슨 아미는 이제 저 제시나 지금 바로 딱 바래 성으로 봐 팀에 붙여 봐 근데 봐봐 이내네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을 없어서 나로리아 장중근이 차롱이 오세야지 돼 배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걸 캠그라 친구를 다지 다제 뒤에 통제 돼서 책 당해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들에 랑치지 롭좀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양지 멍식 시작돼서 네 지금 이 신고로 봐 아니 이제 아니 디기리아 안 속이 다
1: 타니를 말홍 봐
2: 어 타니를 말 아니 야 주도 야고 제제 아니 보고기 디 제단 안데인데인데인다 봐 아니 아무랑게시 롭좀 뒤서 털이야 도나 망우요도 롭좀 털 아마라게 게만츠키아 부구 캬미아데 드르동겐 게만츠키고스 간다 주두르지제 인자게 간다 지르바 이네는 아주 망지지로 그거 캐차이 뭐지 강아지나 오늘진 탑도 차르바 그거 차이나 이네 그거 차이게 이게 배데 더 차제 그러 안데도 쯔바줘야 맹교지 깨지데 이네는 오늘 상황에 보잖아 그거 차리 자리 잡고 요 말이 게 투불 랑고야 요 말이
0: 대신 자디 네 딘데스도가 더잖아 아무 때문에 차서 아무 담 차다 부고 장화스레 제마제제로 양 바부티 서 자다주 빛데 장화 제다주 득죽 제마스지 대 부고 미 바베 뒤는 직접 아메 뒤는 직접 보고 해줄 봐 제사 제 부고 더 담치야서 대 담보 임부지라 양 코피게 장화 구요게서 유치 담사 담타 루사서 침료 제모스 그봐 딘제지 고고도 담차나 보고 해야 다 밤에 갈구나시 지주고 있는 호피가 출제스레 차 중주마 출제 차면 거진의 수수섬의 용말에 디베장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 야긴 고사들 얘기 말봐 야 지금 고르고 말리는 딘데스도 보고 차와 차상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 걸 얘기 말이지 이제로 양 서 잡이는 고베들 서 자다 주지 저와 가리 있네도 봐 양 직지 손 제야래야 제모도 보든 제 용부터서 진짜 지 담을 이제 못 사대 뭐 저기 개 전부 쉬우지도 개나게 숨어나시 지 밤은 이용원에 차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서는 아주 팀지 개나게 된 저선이 밤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이스 문제는 보고 쯔비야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밤에서는 안 집에 잡으러 가서 이스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사고 이스 안 대대는 쳐가려고 보고 좋아하지 않다라고
2: 좋아야
0: 문제 칼라 지금 먼저 지 찍스는 찍사고 이 찍스는 찍사고 이 다 보고 좋아하지 않다라고 쯔고야 된다면도 진짜 춘추 진짜네 네
2: 지나라야래 不过老师借给新闻头是什么被他看着，借给眼睛。

0: 타다 가오시 시비 게지타다니 자르빈기 점리 막진이비급 차주칸 비밀라 랑균 랑다 막제비 멍시 도시비시시 루규 티고라 가오시 게지 치지견 시그메 녜 퇴데르 태좀기촌 랑규 랑다 야부 체메비긴기 나라는 자르빈 티니 라리아 탱가탄 직송인 빌럼부토 규규텔라 셈제 첨부 두지신도 도조 나슈긴기 나라는 자르빈 디니 먹추기 초선 조신 유비 문진치기규 자르빈기 탱아 중국타 이시 기급 신달라 진주기 먹추 람바니 아자 주미시 인디아 미티즈 데심비 루규라 랑규 랑다 자와니니 지금인도 타지 콘즈 라리아 먹추 롱지치기규 테르데 튼단 디지 나라네 베딩문지 지튠 지덥 채워다 샘디네 가오시 칸교 시디레 법규저와 지기 유지신도 도조 나슈긴기 자르빈기 점리 막진니비지 시디 저침 댐비치규 타지 가오시 스완기 자르빈기 먹추 지기 체가 테남 도르지 치디 자르빈 디니 진주 먹추 롱토비 기급지도는 유른주구 유비 제단 테라 안주응어구 타지도 제주 인시 신도
1: 이래년 조리 공기 지지 개인기 토진 내주 신캐 민네 개제 롱도 장내 이래 초마키 폰디타 미미 남주 제티 어리마키 타주 먹주 숨러 동대당외 타주 먹주 숨부티 텁시 미발 호머츠 초구네 카체구 종유지 셰샤 이런 진지비진 처비 닌티라 이런 기치 투 구치민나 무지타바 하마네이 명예 차튼 카탄 투법기 피림라 쿄용네 춘진 토비베 자주 유체 정이기 원체 제비 워 비신유 셴야 이런 기 어르초기 뜸비 주시르 중제 강양 뜸미라 어르초라 렌체양 제미지 시유버시 어르비르기 지지 뜸니 어르초네 초도 춘진 기 도쇼제티 从中出现，霍姆茨出国内，卓越级别人民超过十位，解决拉里亚拉林德区特许催生员。明儿拉里亚国足局突出席者卡塞米加，给送北平日给级别突出内，俺学了萨克尔迪纳因素多级协约不是，而且呢，由国家这个级别一人呢，其实长不严级别协助体内。 이런 이슬람 주소기 주미시키 켈린체미버시 노초인조리콘기 지지뒤니니 추신케 미나망부 계제롱도장내 어르탄 이런 완리급기 추추질러 춘참 족톱접유 어르초네 티콩둔비 디웨랑차망부식디 비나 이런 기내급닝두치고 참조치부타 본디 차르구 체가치바 서구기 투이처버 세르왈 갭결 친참조부소 더부 추주기 머진난 주미지시 유부시 싱글링게 콩셀리 체인년준 슈케 미마갸주라탄 조가인 리젠경군난케 저시상플라시 샴리야링게네 모투 중양롱청년진지급리콘 표게칠름토 구지슈비 리젠신다남 신조나조
2: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3: 바세강기 저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 튼유타 십시르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 낭초
4: 제무디 잠바 차당 아지 명잠 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2: 디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도 유
5: 시에라 주비에 지리야 공부 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 그지
3: 내가 두드 잠바 깡고르 시비네 류중 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 줄레 유튜브 그다
2: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3: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4: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여시
2: 디타니 튜타 남부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인
3: 류중기 강람 원장기 준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2: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6: 龙庆年轻里空康给龙庆里中央龙庆年轻学习里空着北给里庆举动写词了北中龙庆年轻里空康给龙庆着西北浪一起北连庆西北浪一满足连庆 친나나마도 로촌 초보 조무여다 근칸소 친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친티나 베존 롱칭닌친리콩 강기 롱칭제 시빌라인 지빌린 친티지 드렁가 시빌라인 휴지도 쳐놓아 시빌주보도 시빌종예 시빌종단지 나슬린 친선자제 시대여 샹라 시티농도의 니수
7: 시비 조보
8: 시비 조보
6: 지난한바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들은 그 시비 조보 히비난 쓰린 세노 남말선토가 뇨요가 군슈 로소고다 제슈지힘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는 뭐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뜻치네이나 오향이 데 뭐기 돈조 사쇼 가사카게 뭐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남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통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진도리 진도가 책은 뭐나? 아, 되니 짱당 한시. 다 시지 양대 니스 마대 봐. 짱이. 되니 시. 아, 되니 하지게체. 하지게체라 대대대선 시당가 승을 쓰기 위해. 자, 고랑 뭐나 다 사다다 단우 대세니. 하지게체 지리. 되니 제덕 그체데 라드당 짱가 지바레. 강강단나 바마라나 삼세니. 땀대 요 말해. 니스 마대 봐. 쮸시. 되니 중공라 아니 나스게 니다 라스게리. 와야 나스게 니다 라스게리. 중공 니리 니지. 아니 나조다 베비자 선나래 나 메달라 아니 께 선기대 와 대체리스 되 아니 아 진주라 티비 체 영원지 고 다 진주라 메티비 체 라원지나 아니 나기군네 아 나자 되네 땅아 이땅 땅자 되네 땅으로부터 대자 아니 셔다가는 강아 이 강 아 되네 다자라 아니 빠랑 보 가자라 마메 더 파티야 돈나 제라 붙이 대비디스라 아 다 대소 대체리스 되 선주 빠가 용인을 땡비게 아, 다 진주를 뜨비게 제 영원진다. 진주를 못 뜨비게. 아, 되는 제 라완진. 와, 되는지 되니 나나나 보데. 야 되는 애 찾기. 아, 왠자 다 신은 안서. 아, 되는 리히 영원 돼서 그 놓나? 아, 아니 선집 바가 자 라운드 마사 와가. 아, 다 침 못지. 야 내가 땀니. 아니 토탄 되지 바고니. 아, 스부히 바 어때? 나도 희세 나게. 다 떠치르잖아. 아니 즉 제일 죽을시.
1: 大家好,我是新巴丁娜,表情龙池,您是李孔,看给宋大陆池林池时,向来明天,我们就林池先去了,告诉你。
0: 今天你把的钱也塞的当那一个故事。那么当那一个样的在一千里下当个当个都加个就加用了当那一个也塞的故事。啊那一个那样的哈将个的呢啊杀鸡家家的杀鸡鸡巴的有啥。当俺做让的别人呀，他推门个进来是个，你像家个里家个啊，你家个把地主决定你劳动，对了啊，可能个他别人不就来你别人呀他那一个啊那个就再不是，第二他土当包俺做那一些呀的看着就过个把的，那一就过点的，那一些的了，去年满日把，你那去说说满日把，可那把你结巴，要完结巴是别个等这个啊扎起了啊，你那一些个也是呀。아 chini mandri ba soso nabar njebar shibi kutani dhat chahi tiraji la na yin zakir tate nganso godin korong toni mahi egina dosi kamori de ta ani peje da dhani machi xena kwa lin debu yori ta pe yana ngayi lobde tab kecha ji jeyun bikas la ani ngadang lode ninyo paru la yaki gu yose aga treji ya karte yidra te meson ba yina nga lo de sen tene ji chalo ge jati ta nga lo de sen di sele ani nga ran ni de lo de yin ba da ba ji ten de ge che zin nga zo guan de chalo gu wa ma to lo de de nga ji lo de yin ba de a ji ja de sa bu ten te ge ma ten de yin be ka se la ani nga da lo de ni ji pa ru la ye de ja un di sele ye da te ji ni ba ke lo de ti ji da po te nga yin ba da ta ten ge yo shi lo de te ji da po te nga yin ba ten ge shi nga te lo de te ji da po da lo de te ani nga la wa mi ge ji da la yin ba Tengi ti sila yaki gu yu siya jandiga dapu otan zi ninja namba ati manjipa soso si nini kuk shita gu yu. Yawa njitu gu yu. Tengi ba yinza ni kaji yaki gu yu siya ati naya riz. Chini manjipa soso namba njipa gu jayi chagi chiriz. Tere. Yampe na jaketji loso pels. Jaketji loso pels. Tengi chi kiepi kasi la jaketta loso ninja paru la kaya ta chaki gu chosiki chishi piki. Ani chichita majana na yinda majana. Jacket loso pels ya tene chadur. Jacket loso pels ya dil peje te loso guno na jacket loso yin. Loso de jacket loso yin. Jacket loso yin. Matul loso pengen na bodi jacket yin ba de kotu yin. Ta we ja jacket chi loso pels ya dil sel. Oni jacket te loso pengen da bodi. Oni peje chupe jana ani loso pa. Loso de ko peje ke le. Jacket ko sheba bu. Tin pengen da peje ni tin ni de ka ya da jacket ko chi chi chi be dan de. 아니 많이 봐. 아니 연지 그. 근데 얘 봐야 돼. 네가 이제 가야 돼. 자꾸 계속 기기 받대야. 나야. 나야. 근데 얘들아 나야세야 돼. 아 건디 해 봐. 나이. 아 드니 진이 많이 봐. 소소 넘버 집이 그 자이 자기 되는 길에다 나야세 그래서. 더 나이 고대시. 님바. 아 나이 그 예와스. 다 원나. 아 라르 베라 다 나이라. 예와 시나 가세요리스. 단 뒤주 걸 양. 아 드니 베지 다지마 그노나. 예바 먼저 봐. 마보요. 나이 제든 된게 나이 제요세니 나이 제때 하고 나이 제 체니 봐 나인 엄마들이 지어서게 양카히게 처리세들 아니 나의 뒤 아 나의 뭔가 디제게 지금 나의 제바데 아 아니 나의 담보지 콘서스 뒤네 아 된 엄마를 빌라 나의 뒤마도 매생게 양 나의 죽세니 나의 담보도 나의 제바데니도 아 나의 체니바 마레스 딘들 빌라 나의 엄마데 나의 주마도 요 마레스니 다 나의 죽다 딘다 제 어떤데 냉게 아 소소소소요 바 디인들 딱 기파 소소 라노 소소나 자중 그 드제그 아니 아 전생요 아 요데바 다 왜자 네가스라 체리세디라 양지 드비 도직 간에서 메노노 간지 소요레스나 나의 제단 랍도소 나미 휴단 타마르 레세니 나가 양지 드비 도직 코랑 디바이나 나의 제스 아 나의 제스니 아니 스부신 순 텐제 제바 마지 아니 간에서 메노노 나의 제보 아니 아 소소소소 페지다 지바고니 아니 마순 디미디스라 야다 루데 야라 부제나 다 나의 지테 나서 이찍 토니 아 아니 사히시게나 다도 고데보나 부제 마도 나의 지지 페지테서 야운디스라 페지 야사게 이게데 만라 만라 토디 야 야바이나 아 들려야 뉴라마모니 그 디니 이찍 토니 나의 지칼 아 아니 사히조 지와 바 다 테그노나 페 차야나 담보 나서 이게세야 이게 이게 그 토니 아 디니 나서 나의 지 지고노 마치케나 이게 희 쥐비가 쥐어와. 그래서 이게 이제 카노 이게 희 쥐비가 쥐어와. 어 대답이 이게 희 쥐비가 쥐대. 아 아니 나이 지금은 나이 담보된 인색이. 나이 담보된 인색이. 또 전생 처리에서나 나이에서나 공도 해봐나 이거 진이 만져봐 소소 나발 얘기를 봐. 팀들은 이게 희 쥐비가 쥐대 코치 코 쥐차대. 니 처리에서나 이게 희 쥐비가 쥐대라 때니 이게 희 민 따사가 다이가 니보대. 아 답에 자기는 무엇을 한다고 누구를 한다고 조제를 한다고 년층을 한다고 아 남자세야 전제그 니보 옌다 만지바 니보 옌다고 만으로와 아니 시보시니고 최바는 예특거리스 이게 생을 잣들 때니 생각나는 처리세들 뭐다 누구를 아서바 제니 말아와 아 이게 기준이 되서는 가서다 덱존하고 아 요만한 가서 이게 되는 이게 당 당존하고 되는 가서 창으로와 대응 뒤절 처리잖아 아 이게 기집이 잣다부터 나이 담보레스 대인들다 간에서 메롱고나야 나의 담보도 마송이 되슬 대한 치난 오자 죄반 나의 담보데 베르나 범바까와요 사지 베지께나 뉴스니 치난 좀 오자 죄반 나의 담보인스 어떤 베지 양도 되슬 베나 범바 까와 나도 범바도 까와 코랑이서 그 말이 범바 까와 히비 민데소지 어 대소대 저러잖아다 나의 담보 알러 양지 좀도 지 야바 사지 베지께나 뉴스니 메자다 자가 나이지 나의 사지 제더니 제 Senanda, yana cek zonabote, ngaso peji pekela tanya setan kita hana mebar. Jaga lain jenaku setan naik tambo tela yang naik saji kita ni cendua. Tangan sola tu yang mari. Kuru naik tambo sedir kuru minca matu lani jasa mari. Tene naik ni bar. Tan naik ni bar te so cia ceri sedir. Naik ni bar se yande so te shawa te shisa ke shawi yelci tenggir. Pecha gina tangan so yege jibi kasila te ceri na naik tambo. Kanta tis. Yege te kena cendu. 나도 kake kwan jina yege da kana tindu yege kwan da na kanda ti se dile yege da tsa kana kana re se ni ko yel de chogyo ti ka sala ne jaw ti sala pe na napang da ti se yege da kana ti se na napang da ti se na ba da ti hi ka sala ta na ni ma cha ti hi ba da napang sa te ni ji paru ta ke ji to ja wa te la te ni o tsa te na ba yin ba na ba de yel yin ba te ba ti hi ba de sha ti na ni ba se dile li tang Shawa teni ni namba te soso mandipa ni nyebar shepa. Tidhe da, ni kasila teni nabang tang, tri shawi yel tang, ani trajik shawa teni da, taki ji tohi pa tega, ani kaka soso te sawa tengu yor. Tidhe da, nai nyeba se ya te, kondi kema li, teni shawi yel da, shawa ni namba soso mandipa ni nyegar. Tidhe, zo te cheri se dira, ani shawi yel te tembik na yor. Nai nyeba se dira, zo shawi yel te tembik na yor. Ko kecha trungi kasila, kanda tri se dira, shawi yel te trug yor. Lenja wo te sara, nabang da tri se. Zo nabang tere jifar. Tene samba de cheri zan, nanyan samba de zo chea cheri zan, sheba po tenge zan. Ta kanda zi zan, naba de zi na, wana sui zi se wun de zi zhengke togo, pa kecha de zhengke togo, naba na zhengke zi sheba po de sui ma to kecha togo yorwa. Tene wun de lenja ke togo ya, gegen zi zi se wun, kecha tenge zi lenja pa yin na, gegen zi zi hibi kasa la, zi hibi shawa te dan, gegen se ya teni zi paru kaya da chakuk cho seki zi hibi che te jawa te la, teni gegen te zhengke sheba po yin ba. 디히바데 게겐 샤와힌바 딘 시바보데 샤와니 나바만데바 소소 제규 딘 나니자 나이스마데 쪼드케네 아니 시바보데 비그나이 차디오 더처리세 딜로니 나이스마트 ཁྱི Yom shedle, and again can hear about the man, Nabang to the Nisletini, Igitibarezia. Dinner, Tikasilla, T, he but shower to you, give out the tinker, give out the cherries and Lomana, Pachatin, shirrs, any Pachatin be cheese, Pachatin be shirr, Pachatin be good tend, Pachatin be lits, give us a jig, a jatijana, or Timitisilla, Pachatin, Timbate, Gibar, T, say at the shower, didn't shower the Gibani, Parukatini, Radatagoni. Chipadin, Mandriba Soso, Negu. Tinder Nagiba Gishes, so the Gubatim Nash. Shall the Gubatim Nash? Then nine about the cherries and nine about the Nazan Jungusa Gura. Think it is a pena. Tak only you get up in Samana. You get a cunning on the Mandans, cunning dance, you get in dance at the Canon Mandans. Nay, Jody, you get cunning dance, O Hashido. You get cunning dance, and there's at the Canon Mandan bodies, and a cunning on my dub, you get that is a Mandan. Didn't you get your dumb and dance at Kundapati? Tikasa nine of a junguja. Then in jungu said, Junsaji Kunsan and Diana, Junsaji Yeteda, Tell you shunky cheating in the Mandi Basso and Jagu. Can in there he becomes a neat man, a canes and laundry. Canes of this one, so did you, Daman also, but then did you can the Chandera, Turquoise in your car. With a can in dance in Nida Telatini or Debbie Shark, Canama Umbaris and a Kalam. Tilly, Junjin and Junjin in Mandi Paranjab. The sort of children. Jusak couldn't be nice. Then Jungu's egg, Jusik couldn't be nice than Jungu. Then nine to party cherries, the Tanai to Banjadas, own jarting. That pitch again, you get a congress. You get a congress, Joe Tisler. Talent, you get a page, you get a lender Japaina. Only you get it, Penny Porujan Jarjit. You get it, and so be you get my imba. Yurgu, you get my imba, Yongu, you get my imba. You get a congi game by, said the page you game. Tinker, Kaya the Chaki would choose at Java Telatini. Pedan Yigetini Parula, Jadakin, Jad the Sagur. Tinder, Nay Truban Jazadil, Jewash as a jail tongue, Jeji cheating in the Mandriba Soso, Chip and Jagur. Tin Nanjazo, Jadasiatica, Jess Yelted English. Jay Zo, the Nayatilla, Jadas, when they're going to pitch you against Jet to Pelia. Tene Dimba de Cheris, Dimba the Nay Dimba Tangas, Nay Dimba, Ni Yosegur. Nisi Yelted English. Pena, you get Connor Tindus. You get not in do, say, Utisola. You get Nabang the Tindus and Lady Japaina. Oh, you get Tini Yosaka Yeltetanker. You get Nisa and Yizuti Yosaka Yana Nita Kanayer said, Hogu Toto Maimba. You get to the Tin Yopa. In the Tin Dux, he becomes a Tin Yopitan. When you get Nabat the T, he becomes a Dutta Mena, the Nainiba Chandu. Nabang totally you get to be Shashi Patangero. When the Tin Dux said the Tin Yopitan Yopa. Canayos and Nabang Toto Yopa. Nabak to the Kayos and Yigayop. Tim Tisler, a Nigio safe Tisler, Tensak, Yodan, Tensak, Chitin in the Mandriba Soson Jagur. So the children, Tinsy Yeti to be nice. Tene, Nay Dubak and Nongazo, that check up the Jura, check up to Tisitan. Then a numb cheese, Yigati on a numb cheese, a little Tisitan. Or Tondo Tambuk as a cheese, Tondi Tambuk as a cheese, Evicasilla, Tondo Tambi Cup Surti, Sagi Susia, Nank Chen de Java Telatini, or Tipic Tisete, Nine Basana, Tondo Tambukali. Shard, she be deceived a shard in Peru. Anya Mandiba, Jagur, the Segasakur. Tai Yang also, Nay Jebasia de Pena. Why Romana, you can take us? Ways, ways, and Jibar, ways. Romana, you can take Hibicasa, ways, and Tisola, Romatis on Baby Dutch. Baby Tensor, you are. Way Romana, you can do it. You mana, J, Gagelada. Wrong contort is on a cheese and Gagelada. Then Baby Tenting. Baby Tent is out singer. Gagin was in check against a little gagin and bip ten something. Tavenja, bedan de nay tambo lose your mares in bedan the monchia castle, nay tambo cons dunny, deni nay ding sent the donkey your body. Little donkey your body. A delang of the gentle your body is that the rinky sick GMB, any chicken and little nan sanyaji. I think that the wrinkle on the gomono sote, as your situation you body here by a tongue so, a nero goes matilla, a citage and nandeta, citage yawa. Nine said, you go there. Nine Latin, you are country, country, 대수 비지지고 돈이 러러즈마 히바든지 진이 아니 다른 혼도 지마도 나오나 아니 가서 멘트들 아더니 바치지진 주바 라드 거는 거 중에 하는 거로 좀 많이 마 히지디 다 드링 가서 봐봐 아 지진 나네 대단 제비크 좋아도 강이 있어요 최 라왕진다 최 영왕진이세요 더니 강국원이 집안지 강나 뒤니 집안지 그래서 최 라왕진다 최 영왕진 또 지시 더니 님바지 체리세디로 님바치 체리세디로 시탄 가능한소 체당 아니 미니 응가르간가 말레스 체당 미니 응글스 어 계속 제바치 근으로 체당 미니 응글스 어 대체르잖아 아 좋아 님바지 좀 좋아 님바지 좀 근데 선바지 체리세디로 라레 베라 아 아니 나이스 라레 베라 나이지 장가 장우 디스는 나이 장가 장스 때라 뭔가 가지요스 왔다 대선지 골스마가 사기진 나로 어 근데 자기들이
1: 林清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平措党指数来指引中南措大亚木

디마지 로아 칸카르 중마 잠즈기 요바 달라 자르 겐마 잠즈기 마레 쳬바다 코레 티베 켄요 마토나 쳬바 자르 묵바 잠즈기 요바 쳬바 자르 묵바 잠즈기 요바 자 나파 잠즈기 겐마 마레 리튼르 추지 카나롤 둥나 나파 소마 마레 타롱 탕기 마 예켈킹 토카 로마 타타바 잠즈기 토켈킹 잠즈기 로마 타타바 잠즈기 바 다 탄타 타바 잠즈기 치킨 달라 티베 녀 마 자서바 잠즈기 바 서바 마친 장카 잠즈기 바 레치장 칸지 요베 지 튼르 케베기 창디 섬케 예사타 테네 라키 리튼르 추지 카나롤 라 다 타타바 잠즈기 제발리 마지 탄테게 고가 타타바 잠즈기 차베기 투스 타타이 기투스 창디 타타바 잔드 예르비 기투스 타나 탄다 양 마케나 차람나나 케 나파 제베기 타 탄다 추지 케 나라라 티베니모 룬 종결라 노비기 타 동에 타타바 잔드 테니라 캬 리 툰두지 짱에 타타바 잔드 테니라 캬 리 투두지 자 창디 섬 잔드 기어 예르비 기 켄신나 드두라 총 던제 추지 케 나라라 차캄바 삼마 타타바 잔드 제발리 마제 차캄바 삼마 타 법식 담발리 무슨 나 둥둥 제발리 마제 티케 요비기 타 코레 차링 캄바 잔드 기어바 타 삼마 처르 다르킨 거나 달라 티베니모 마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周南措大大切记三银币林清等呢北京龙庆年轻里空看给龙庆节请了个才林清时我林清的做生活的军营
1: 这一人出不上街协助出一道规矩出来呢俺最容易你家人一定了成功写把了俺的公司用容易容了另一是恩用
2: 每路都下为容易的买一本才拿了盘内让你家新郎过来你家人空小牛啊俺去协助将总当端当的将你写家对我们中当的了那有些恩用
1: 大大切龙个土了我家东过来去为农安东呢连起可是没用呢龙个龙了也比克冷的了用咱山东咱们车店赞助去别位新旧年去一个农咱们没用着装包车强用没接着几年没接了新港给进去刚一车型越接可以
2: 爹呢张伯达安给张爷干了一点前干马车图你没办这多家银币没忙不你当爷俺去上班前来又被库布达动儿出国带他热血最新的球迷到那前你云姐姐当着这日上市
1: 文中跟忙不起了读了算就没把的读日同随身就没当我干了一点可对没被多吃毛不行让个让了高于零八一顶着这三抗日比罗本佛罗埃迪三抗得趟了参与特别是亚约的三抗得趟间接对南民用来了尊心年阔就没那么作为中国等到等你来把它抓通了你见得了刚刚间接小娃言行没及送约
2: 文讲你给南小姐作为侄子儿谈及这一件让个这位咱们不抽到怕妈病气赶紧落干难道人家把他人都信了假如果金把大笔信的也得下啊
1: 三个日币老板一直来赢的得送约的若你这个都定期写给的谁与可有所解现得到没一把若你结果赢刚才所应用让了藏币从你写的皮点着越界送月
2: 这一点没有没去写当也让你没把干了一俺去迎接通那人这边我从写就得压你让给让那迎接的想必连接兄的
1: 对我们心就希望呢早晚你都就没把等着干你一点就弄懂热切之弄你让个让了心就这就得应了你听得了心刚接盆卡皮皮盆卡也也给你就没
2: 爹呢个里一起当个里小呢个里虽然说得大仓嘛总结帮得睡当
1: 让给让了您这栋下差月呢俺最愿你俺最硬的都比咱们不出动怕妈本钱赶紧落个手下差栋相接相同
2: 让给让了俺就人在这弄当奇迹不出错了那位俺就第一的让给让了宣言马日赶紧一阿姨送那入
1: 多呢
2: 对别人你送错啊接到了这阵缺氧让谁让了王位拆了国家之力让给让了您接到让给让你想起兄弟组织三康车店了多趟弄的三康车店家早晚洗笔得趟个让你当得趟个协助整个
0: 周南措现在看懂了看绿家当赶在闺蜜国生说 칼리 제비 타히라 준도 효자다 도자 동자기 유긴 류로미토도 지도 시장교 칸동라 류제비 디제 현사 제인가 여바나 게 키와 만비 공이 시단 키와 만비 공가 년년 효자가 잔라 힌도고 초기 카사시키 자기 디미도 뉴고 튜지 줄용와다 지분도 치 토르 동와라 핀토유 니 미도 이기 칸보 키와 만비 Mido yibara nyaso shibi tsokyu mambo se jun shi yubi, dedu yu kalu jana jibon do tse toron jo watang, jibo kyung yu gusar calung la gondi tong to. Sun, tsogo tripo kyadu yi, kyalu zo jabatang, lingya jode shi de jagu. Ya, jibo kimbo kyadu yi, jibo madu gonga nyan kyu nga ni, nyan nyi hyo zang nga nang, jibon jobo kimbo kyadu yi, Dedu, dalu pama jana, nipa dinbi guni, tuenba pawadang, buze lesu tongto. Nga, jibu dugi yin. Drehien chashe yongani, mambi bala, hinlu jia chokyun bukin se jun shi yoda. Jibu dubi nyudu, dinlu zowo shi yin. Linlu jodi shibi, kalu jadi. Zala dang, gyusar jia, xie chala, gundi tong yin. Hinyi laso yongta xie guba gi yin. Jonamso, gong seba de na, kantong la, kalu jatang, ganja gumin goshi.

0: 근데 간나 간자가 달로 정거드드선 빼나 다시 작 난다는 죄게 답이나 자지 계지 명아지 명아 심하지 답 대뇽 돌 마진나 드네 달로는 자드나 특히 사바즈 존나 빠지면 된 게나지 말어 그거 로 정거든 게 퍼트 정거도 빠지 정거지로 나를 말 답도 저리 로 정근 이제 되게 존다 만석근 저히테 로 존나 답이면도 엄마 매팅기 만석 저히테 니 친디시 헤린스는 나 승게 스나 동부 겐센 겐센 천 겐센 천다 히존선은 저나 샤상케 데르모용케 샤젠 데토 겐센 다 텐드리스 데티노니 승게테는 르닥 잡어저리스 데운데 승게저이테 치스나 샤젠 속차르즈 다 테츠 조히나 다 승게세 티 어다 저히 잡 만색데 롤 파소 다 텐디 텐디 시질랑아 가보미 다 데모마모마타 핀바문도 레데다 만세 로열트 샤군 만데나 로헤트 샤타그만도 르나레 마레 데온데 니 로체 트디다 조차 판데 다톤 로로 담보 단 로로 님바 로체 카히타 어 조팔 판로사케 베네 차이나 로체니 로체 지그드름지 로체니 다다 로체 트디다 다데기 담보 망 다체 데 조파 다 종이 트디 판로고 다데기 니 다 게겐 카히 그 조팔로 존재 마르스나 조팔로 존재 마르스 다제바 로즈 모자르 마름 스타티 퍼센티타 하장 노리즈 다든디 히나 당에요 다 영아즈 모드 호텔도 되게 괜게 다 제바 로즈 온 찍들이 이마뇨 시마뇨 당에 파지 다든디 인지 마리산사 당에 자마 녜디 탄디 제베 다 인지 직게 다 정온데 다 되게 논 현재 되게 논 킨디도스나 니마르를 깨자르르 정와스다 아 근데 저 땅온데 다 깨자 되게 총망다 로르송이다. 야, 단테니 제면도 생각 다다테 노도. 자, 제마 조바로 송기다. 땡이 조바텔 존에 켐보야.
1: 조바. 관아지 인지 장도 좀 봐. 미망 보찌기다 좀 봐야지. 민직 지고 송조 전에 엔트리베 나와샤도도.
0: 그
1: 지리에 티 통도. 틱둘 다 조발레 냠도 나교 달로르 신신도 지리에 데 고피주 단살리도 좀 봐. 펜토로 가도와.
0: 그래지 드네레도 뭐마. 다 인지 지게 답이나 문측들 다 도기보 토마향 그게 그 사탕 그 문성 뭐 티뇨밍아 다 망보도 윤이 존요메드 니마르라 다 문성 자리스트나 로존나 데 니마 선바스 히바르 데 문성 니히 쿄 바 옌도
1: 지지지
0: 자망 니산 다 개자 힌고이데 아 문성 가라신 개지 히지면도 당해야 다티 그저께 다 다 인지 이게 좀데 접발로 존티들 도나 쳔보 시기도 아게 아 접바 던들로 존인데 당하고 바이 찍바르산 찍바르산 이게 접아들 접아들 로첸 칼샤다 로첸 노지 먼저 파제 접방 나토네 조지 다 신디토도 막 그나야 접방 나토네 조지 로말 거 같대 네 나 키스나 드츠다 나버도 다 쇼고 챤케 인자 마제 지네나 안다네 호라레 다 된다 나 키스나 요거들 로라스 존케 접아든 녀보만 쳇 택게자 로존제 근데 근데 신네 땡 그게 그 어저 깨자 다 쳐들고 로제티다 라면도 증에게 괜치 괜치 다시 간체열서 다 근데 거적 다 희원 대딩 내게 다 로첸 로첸 소리 다 근데 만본 다 해도 되죠 그거 근데 파시도 거적 예 지금은 너 내 로첸 내 로첸 배 로첸 저리 로제 티원 내 로제 차 네 희야다 만드는 내 그때 로제 틀리면 티나 녀보 말을 되는 거잖아 녀고데 거시마다 나니 저트는 나가다 로로 담보 틀리 티원도 나 로로 쪽바 티차도 그냥 녀도 로로 담보 그네 아티원데 당인 더한테 가 혁체보자 당알 타사 담보를 연데 나랑 그냥 녀한테 답 무스다 던철 졸이겠다 거가 연다라나 던철 뒤는 낙다나 요거들 치서는 퍼센트 매몬 땡게 되는 이게 아무도 감아 저룩자서 코는 퍼센트 저룩다다 다 퍼센트 되는 판단게 대찰을 때미 퍼센트 히티즈 퍼센트 히티즈 다토이나 저저 배튼 퍼센트 지네나 용다 퍼센트 지네나 다 되게 뭐보다 다 되게 야모를 쓰는 있잖아 야모 레드든 시대 다 퍼센트 저때 시당 차대 말을 이게들 사장 때는 동 동현 쓸면이 그래서는 나를 dan lo tsin tsi tsi nga ji lo tsi tsi nyo na gen shi ji lo tsi tsi tsi yamo nik pari da zo zeng jo rai qi do lo tsin tsi li mi ngay kiasa na nga da lo ma la meng tong la zi ka ta xin yu ti ju tu zo yi qi do ka ta nga lo tsin tsi li ri bo na ri ma de nga ji lo tsin nyan di gen yin da ka lo tsi tsi tsi tsi li dang len da xin ken ka mo ma war kiasa na len ta ra ri do no xin da ngay ki len ta ti no da u tsuk do taip xi do ju no tsuma tsui do wa ten na ngay ten 그래서는 나그 로첸트 뇨레 롭 다 로센 파티 온데 뉴욕 간데 장가만다 나가데 틀릭 파티 누메 단다 신지요 희망가 게게 다 체메게 체르서 치타 동나 리마레 데 온데 나가체선 쪼차서 뉴욕 레바논 다 사히 템박 다 희한츠 뉴토로 샤나테 다 덴데 온데 다 다토이는 하체이는 게 로총 하다는 론데 랭케서 잡어지 종 종가 쪼지 뒤서 파쟁이 더 먼저 더 맞아매야 뜻다 또 그게 되게 데 드라마진 되는 거거든 도와 다 되게 민데 다요크 데프티 로센트게 야모마츠 바 던디신 되는지나 네 판드 냐빈드 요건 냐빈드 던디시기나 고알린지 락차트 니트는 뒤는 치도를 된다 지마 그나레 말 네 로저티 다 통통을 드랭 종제직 체도 다 로센트 가시나 땡이 태가 주효스코는 요건들 주효자만 동네 로세틱 비데요 말아. 데온데 나학체스나 로센틴데 딱 맞아 전자 거기 조트 온 맞아 게 옌다 거기 괜찮지 다른 전자 장대 차 헨도 괜찮게 족 맞아 되잖아. 정말 드린 쳐들고 게 로치와데 그 날 다 드리 깨자 드리 헨오나. 땡이 드니질 로소 좀데 하자 주지 가득 키와 히레마도 드린 드린 라상 라상 좀 정도 텐도 또 말이스 로소 저진 쪼차다 소지들이스 계속스는 요즘 끊슈 로존 시당 산로군 되히 되게서 그러면서 저효스 마트 때때로 손 대시기나 님보저 야 말이스 중대 저티 파티티도 효력적 저리 대처스나 저효도 까먹기 때문에 요청한다 저트 말이 게게데 럽히어 마스 깨졌던 희나 파진 저효 마자 요때 그 저야 못 다 괜히 로제 트키보다 지나 ngitena pache te te on de hyo ma te ngaz jeral on ti da te ke cha hire de nga hlop chen den du jin na nga thoron hon den du jin na ya ma re na hlop da chuan den de ja ke ni chak de zo ti hon shi de ma zo ta nga ke wa ya hlop chen de du sa ta da ma zo den da kan thang ma do ra de ma ta nga ki ten da shi ten da ja ka to ke bo zo ya li ma ta te lo jo chen ka yin da jong wa ja ma ka ta ne be ek ton ta 젠가 옌다 정야 그다 락차 저데 내히나 때 고아 간레 간레 내오라
1: 레레 닝웨 된시
0: 아나 네게 지나노 다톤 요기데 그 저지 니바든 된지 니바데 그이나 세단 그 야모마요 때 정저 때나 할에 그길 테네 공보 메쳐서는 아 그 조 할에 때미 제이 인한다 베이나다 인한다 야모든 된신 것인 때 제제제 고아레 저탑테 코 간레 간레 제용라
1: 그나 나라도 때 고아레야 로얄리 리마다 그 고아드니야 마다 차이
0: 뭐 근데 Lotse ya mon de ngi na mon da tsik dino pa yun de ra jang hyo pa bja tang la la sa ke ja hin bja tang zo ne ge yin yun de ra na le mar te kwa te le me le te mon tsik te kwa le ngi na che sna mon tsik te kwa le ngi na ta ta ki tang bo che sna de ne me yin la ke ja zo a cheng zhe zhe te niu a mon tsik ka he ke ja gong ro gong zhu ta tu ne de na kwa le ya la sa bu de le wa ni che na mon tsik ka he ke ja gong gong zhu ta tu ji de che sna ta rong ge zhe ta ngi yin hi tsa tsa de ta ko ka le ta bja na ma sa tong ro ge re sa ni ten ri sa ta ran po ji sa na do ngi lo se tin de ta ngi
1: je ba ta ma so na je ba ji na ming zi mang bu ji ki chu tin yo ro ba
0: ji ji
1: ji so za gong nga ji de wa ji ji yang kwa le ya yo ro ba
0: ji ji ji ji
2: zhou bu na ba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lo chung kansa ni matuan sarwa te tini janan nang sa sung tini nga maham loda sung sa nga taan nek ma lo subuk ma lo yang lhong maran loda nung shantuan chi si la shantuan lo chik si te kyangto giyu loda nung tuisara te tini ya tsi wun de nga zang lang loda nung zang wun de tani tataan ni te ya zang yin wun de tini nga mni loda ten wun de tambo nga zu nga paye le gui shuwa pana le low drop deal low drop deal that's all and that's down did you know maybe down was got that and comba ta sachi kanin rage zo yo mar shudi lo khan de yo mar ge ge ge nya khan de yo mar ha jang ta de mo ta chun chu ma ko to bom ta yo zin da lo ma mong sna de pa ji ko ma ji wa ta na so re de ka ti di ngo zo ra an di no la ta thong ta ngi hyu men to mang zo ge ge pa ji ten di zo ki zo ro dan da mong bo re 단 년치지 칸이나 다 개개지 뽕카 아이나든 하장 저도 신소 자동 다 처마한다 하다 치아는 더이지 짱짱 되는 체이 통보 뭐이게 뭐 많지 않다 뭐이게 lamtyang ta tanda ka tsegi suyndwa tanda rong rindu ta ta lada lan jido ting wama ta nasa lao tab re ta kya sanda nga zon huma ina anala ta lucha tang tsuma anda ta tunga tunga chasad anda

타샬로 문테는 그가 남아선베가 뉴욕의 군쇼가 로소코의 시지이 타님반자이나 친촌가 로소의 단진이가 힌가 로자 총전소소가 친촌 로잔 하초조디 뉴욕 남아선베 고라나 롱가 뉴욕라 마시 차브가 고런제 마시 카쇼딩카 시비가 고런세인발라 문지 세보제 이거 힌가 총디니 다 뉴욕라 문턴데서 질로소도 제괴닌조 질로소 종의 예지 시비가 로소 사지 동의가 로소 딘조 시키비가 로소 산노 더와 요성 시비가 로소소 동지나 친손 뜨거다 뉴욕라 저와유리 마치 친손 뜨도 타나 친주 초말라 저와유비 샤와제리 파마더와 그 부초도 기겐더와 그 기초지바나 친손 로소다 로자가 로손 중진에 받아 희유비 대단미나 파마더와 그 부초 ngenpo sisen siba to pocho ngenpa ke sireba ngenpa sisen singe ri tenje yindu chinsu loso la tongchin siji na namar sunpi gunhyo loso pachija sita kachin che ri sunni lo namar sun gongka nyoyo ke loso la tongchin to tangzi si kuhinga magadang la gunshun junu to pinchun la gisha sili gun junu sato gun junu su pinchun chobo je yo ri ri di gasin junu ke Dekadigi chungdunni la setan manjaa go na lojo na la sanu gunshubi si sisan siji la tongchin siji di na ziren sakoja nar marsunbi nyoyo ga gunshu loson jota da pinjin zubu tobi ga talam ga chinze riri ga di Tina na wa cho, dun la jaka ke tongqin da shizu choma ke donan si yur, nyo yu ke gunshu lo su go da hi lin yin.

0: 青文嘛啦 사자제라 로호제도 쇼아치요시 로호가 쇼아라 협부전도와나 안장부마이와나 쇼아 니니오가 쇼아 마초라 자무가 나가 쳐냐벌라 협부제진자 뭐니 협부 이 초르가 제시시 쇼아가 담부 케네마시 시디 로가 나이나 녀와나 시장 혀시 데탈라 쇼아도 로호니 콤바 제그논다와나 녀베 쇼아 슈치시시 녀마제 로호도 쇼아드니까 파야 자마군 랑시 쇼아가 다송원이라 사준돈들이 덴제인디 파잔도 뭐니 덴고거 라콘거 콘돌라 배완노 근간라 사주 뇨이뛰라 뭐니 녀부사 초지 제시시 개차다 로가 로라 벤시 데니니 유음 좀 보면 송아 로가 파야다 산들롱시 샤포쇼아 나그 마우핑가 아기제라 오 루조제힌시 등란드르는 베쇼나 나 어 고기가 친노라 아 젠조지고 저 친송시 되도 아지 희원아 샤포르노시 라쿤가 콘토라 조시시 로호 파샤자요토가 자마가 카시와나 파샤가 실은 초마데 쇠드시 gomu yani chin la po ons ko de shua ge akulo cho ge chao de la mun che ju la ji ji ji si lo ge shuren su ju la ji ji hi si shua ge gon du chan non jam non si de ni ni yin zhong bo ma song er lo ge nga ge pabung ge a yi ju yor ko doko tang un lo chou xie de guo na da nga un zhuan li hu se da nga de na la zhuan ban ji zo an na ka no ni chuma pu dun wan na la kun ka la jo si si ting de lo ho pa ya ge de xie ga de sui de si gu mu qin le cong un du shua ge a gu lo ho chou ge chao de le men che da ti ji ji si lo ho ge 谁个是自己的题谁个是嗯说啊才能这么乱呢哦没这么穿着这大事过这些事的你呢我也认不嘛说完了后个我还行说完了我个女女本姐姐了哦那周几岁的过俺这人不用这些完了老公个空头了说完了怕呀越的起从嘛说出来些的事 쇼아가 로호총디 도마스난지지드가 만지몬부가다 차라 전번힌가 체스드가다 니니여가 로조몬부장시티고 다오마스디리 다드라 체게가 냐다성가 뇨라 문체다티 지시시 로호가 초마스 저다티 자린체시 쇼아하리와나 Chas nyayo ga nyoyo ga mandihi chinti chammun jangang ga ho ziyana hi si. Luhu ga jima chok hiyo ri zahi. Gunji lhewan du rilong tanji kawa ga yowa na da sama denzhi zang ni gamu ma jamun jo si. Da shiwa ga luhu la. Agu luhu dang ngani shala son na sama saji nyo gamu jamun ri di ga tāng ngō nī gā pāyā nyā tō tā nyōng sī sī jī sā mā rā dzā nā hī hīn tō. Lō hō tā nyā pī lā kōng gā kōng tō lā pāyā tā sā yī sōng sī. Lā kōng gā kōng tō lā lē wān tū pāyā yā yā tū gā dzā mā tā tōng bā yīn bā rā wān tū. Shō wā gā lō hō gā yō hī wā nā. nga ge da cha ge wo ma yo ji ti xi ti cha ge dan pu pa ja ge shi ren de se 天天把车子捏，这个牛儿咋能转着的？趴下个，谁敢得上？急嘛急嘛，车子捏个，路走斜的个走的，瞧个趴下，怎么的塞脚死？谢谢谢。谢谢，给啥的先马扎玩？落后个，怎样点完呢？喵，大乔个，起来牵着了谁？我趴下是就不马起，大叔。 瞧啥的基因，是行，可不真行。电话上完呢，说个等了中午，说这天看呢，中午个手机呢，最晚呢，就是行。这不正确的，这个老多少年逐步接触个中通通嘛，过年。 然后呢，他买一年，说个电站是，电站人的对，过年下午就睡着嘛是，你给呢，他查查是谁是，电站人的么，那么他做有是，么在直播个车，去做个年没来，来年今年前不个，他老穷逐步琢磨有的个，逐步琢磨真的对，他黑个什么么这是。
1: 等这一段，黑月六百一，我给你的一个八折。我给你过节祝福个，我给荣个没次数不啦，心胸正面拿出，他是的。我眼把前这些，没眼摸摸有哈心的样，他们容易的，让人不是的。去出去买个有的，出门中完了，我给这些这么一个人。开办了一些农，有今天把他呢，荣的引擎归是名。 现在你那个吧呢，等你冬季干的明显松下去。

0: 민치 직간 덤이 통타 발선 저리 니스 예르나 되게 되라스 아다 민치 직이는 아 드니 니스 라서 봐 아 드니 에 미지 강하러 와지지니 토마다 타마다 아니 바바 아 그 던지기 니스 아 강하러도 예르나 아니 꼭 되게 된다 그랬스 대단 고는 같이 해봐 지루이한다 체나 된다 좀 되니 아니 고지가 난데 때 니 찍 토다 그랬어 대단 맞으러 와 체저 자 장비 대사와 강하면 안 되노스 다 코랑 된데 그다 아 민지지가 담아고 통다 빠서 가루나 고 마저나 아니 코랑 그다 장바 그 지자게 대사 뭐 너리 있으니 있어 뭐 강해 지니 고 맞대 맞지리스 고야 다 대체리스 됐다 스트릿 골지 디진 저기 가서히 우선어 버지린 대인들 다 올랑 간소 마 빼지 가히 지기 돈 맞기나 다 직제 때 토마나자 빼차잖아 간소 깨차 히세야 돼 파가용 가서는 마히스 여러와 해봐 대 파가용 가서는 마히스 대인들 마히 집이 그 만데 히다 마저 위가슬라 코지 죄자데 너인세 시보지 때 엄마 왠자 코 히세야 되죠 토마라 되죠 내가 잘 위가슬라 아니 히비 그 샤와데다 까파 히비 그 샤와데 파 가비 그 데데 아니 마자란데라 되니 이니 서보시 대인들로 어 토마라 이자르니 아 아니 되기 때 바세 안 되다 버 되네 바르들라 이자와데 배차야나 간소 아 준준이 드리랑스 너다벌은 쳔바이나 전제 니 드리랑 히비까지 나세게 니테 코랑 그게 전 전제 땅 코랑 그 지진 드리스야가 아니 미테니나 그냥도 마저나 아니 니까지 니세야 돼 코랑 짱박의 돈이 아니 너다 너그 대세야 제자 사부 가면 매발해 왜냐 나세게 니데 너니 이제 받아 야와텔라 테니 전제 니 드리랑 히비까슬라 아 아니 나마 좀 전제 때 심마 좀 드리 아 되니 랑사 그 되니 쿵 아, 늘이다 가난 랑은 아니 늘쟁이 놈의 말 랑 봐요. 뒤에들 늘 강이 랑 비고 쿵데 나서게 니 이제한테 그 싸워시려. 뒤는 늘이 늘쟁이 늘이 랑이 비가서. 뒤에들은 너다 맞았나? 아, 그런 짱박 그 돈이 너다 내 인생 그 뒤에서 보지 매발레스. 와이들 더 아니 미치지가 더마가 바르드 자르니 아, 제자들 이 싸워시 밖에 배제 좀다 보시. 뒤에 타마라 자르니 타마라 자르는 거로서 대사가 된 바에 빼나. Ndono dag gege nos, ndono dag gege no hibigasla, nanro note, chesh, angazo ladig cheshwa. Tindila, shetanga nanro nos yande, koran changba gatoni, jujak ten sabu kangayom mebar, nos yande jiten yasayat yomari. Merite wenja dag gege no hibi gege yasayatel ya jarwayina, tojin tali jarwayina, no hibag jatik nubak, ane kabaji ko jujig juja, te, ane, tsarsun ayena, zosun. Tak tuan itu cerita mana, noda ni kan, ni sama sih tak keris. Dah, entah dah gegen no sendiri sendiri. Ini kabar juga jadi, dah hebat sangat sangat. Nampak no hebat tu, zopi tuan sama sih. Tiada yang dia, dah kau tu hebat. Oh, minyak juga, tama ke thonda pasu ciri tu, jernah, tuan hebat sama sih, tuan keris. Tiada macam na, ane rangin ni, rancak pergi kau ni, ane tuan sabuk kaya, tuan mini bar. Tapi tiada begini lah, ni kasar lah, cerdik. Tapi tiada yang nanti kasar lah, ngaco topaji kau yang keris dia lah. Orang pecah yang ngaco nasi ke ni tab, orang mat tab. Mana ro muda, ini lala sobat, ini mampuji, ini cegah nona yang do, ini desa kecil ini nam, cangcang aku mian cangcang aku, ini mina cegah ini enggak marilis, mengga marilis, ini kan harus toba cium, tapi terus cia cia sedih, katol katol tanding harus hiji gizon apa cium, pernah kau dengan harus pergi jawa, jenjir ni rilang saya tiadang, jenjir ni cikang hiba, pergi tani cik doa ya na, ini sibuk ya pasir. Kerana rezeki itu pernah, rezeki ni dari lang hibikasila, rezeki dan rezeki ni juga parke nasi ni te, ane cecang bas, korang ke cerai rezeki itu, korang cangbak tengah malam ada barang, wajah nasi ni te, tengah ni juga baru jawa telah teni, rezeki lang sahaja kong te, rezeki ni bah, terus ada, wajah rezeki ni juga kang hibikasila, rezeki ni juga kang hibikasila, kaya dah cakap kecik sekecik te, nasi ni leh jaya barang, tiga je nasi ni seandai, cemari. Di kaji nasi ini cerita na, ni mincar dia. Jodoh ni dah sama lah so kerana aku so nish, hingga nol tajuk nish. Tiada rezeki ni je kang hibikasi na nasi ini te cemain ba, te cerita na mincarin ba. Rezeki ni dari lang hibikasi nasi ini te mincarin ba, itu cecam aje. Tiada kasi la ko izu kecani, jadang kecani, kian deh na ya. Ah, wenja cerita, ko katok katok je ni, ah, kesa kejawa kan na, ah, ani nanti na bodi. Ini mana? 카가소소 참바바 되지. 데미디스는 나스기 니다베데 아니 중국이 체양이 나스기 니다베데 아니 돈이 센서 나서 바디 니드지 미양이 있으나 나는 알 수가 늙어. 똑같아 똑같아 지 계속 좋아하는 거는 다 다치들. 데미디스 자유 찬의 공식 해 봐들이. 체이나 코란 짱박 돈이 되면 돼 봐. 왜냐 미이나 아니 랑이 놓고 주작이 된 강야 좀지. 땡겨. 아 땡중 뭐 잠주 봐대. 미국 체니로 와. 와 데미디스는 대체를 지나 가서 체주 거라. 되게 고된다고 그 간지 좀. 다 대답을 그 체대라. 계산을 뒤나. 뒤나. 체대라 리니어 바레스. 와 체대 이어스. 다 얘나 거래에서 들 진주라 뛰니 저기비가 저기비가 체 양지. 근데 니 말이 체대잖아. 진주라 못뛰비가 체 라왕진스. 얘들 체 양왕진다. 체 라왕진스야. 안들이 니고 콘스. 아니 그래서 배 강제 방이나 고시지비가 아 체대서도 아니 더터비어. 되는 체 영원진다 라원진스야 되게 영원세딜 대답하고 체대 아니 장이 되네 간지지 잡지나 거를 잡 초대바 마인바 그 니버도 체대 체 강다 강제때 자유찬이 열사그 내지 이게 되지 민도지 진주라 뛰니고 이자기바 마도 아니 라원메데 대답하고 체대라 체 영원진세 체 라원진세딜 코로나 열사그 민가마도지 진주라 뛰무기바 강대대신 거를 잡초바데라 저 라원진세 인디르체 공어 도노 보모 로로 소스니 드니 치쳇 대야 바. 대소데 진주라 뜨기 바. 드니 니마데 체레잖아. 라뎅 체데소. 다 라뎅 체데라 융이 그놈아. 아니 스 라 르 나 라 드. 드니 뚝대. 아다 가서 시지 경화 대소 그놈을 기대 비기 딱 해지 뜨대. 아니 선지 바자 코란 그놈은 니스 마데 바. 뚝시. 드니 어딘지 체시. 어딘세들이 다 양 어당대야 봐. 양 기구다 된비 체지. 다 되라. 시자는 저자 니여 봐라. 시자는 저자 니여 봐. 이봐 현자. 아, 다 어디에 나이 니 가기고 거기 기. 가그 그 라서 봤더니 두요. 다 덕노는 미셉 체리잖아. 아니 미기 야인비 그 약기고 여다 약기고 여서기 이 아니 맞대 말이야 저기. 드니 진더리 진더 그 책은 뭐나? 아, 드니 짱당 안. 다 시지 양대 니스 맞대 봐. 짱니. 드니 시. 아, 드니 하지 그치. 하지기 아니 나기군네 나자 되네 땅아이 땅 땅자 되네 땅으로부터 대자 아니 시작하는 강아이 강 되네 다자라 아니 빠랑 보 가자라 마음에 더 파티야 돈나 제라 붙이 대비디스라 다 대소대 처리세들 선주빠가 용인으로 땜비게 다 진주를 뛰비게 제 영왕진다 진주를 못 뛰비게 되네 제 영왕진 와 되니 이제 되니 나나나 보대 이제 내내 차기 왜냐 다 신은 안서 되네 이렇게 영왕대서 그 놈아 아, 아니 선집박 자랑도 마세와가 아, 다치무부지 연내바 땀니 아니 토당대지바고니 아, 스부히바 어때 나도 희세 나겠 다터치르잖아 아니 직제해주고시
1: 다다치지 심바디나 벼경룽치 인인치리콘 칸게 손다로치 린치시 향라민티 낸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Nyingba de chenye se de ta nanye kukushe, namye. Ta nanye se yande, zayi chani se tanga ta nga zo jagaji dragyun la, ta nanye je se ni kuro, nanye ka nanye ta hachang ka tani sabji jachi wa tani, sabji jiba tani yosar. Ta nganzo rangre pe la yang, ta tuyemi ka chere se gili, ane, yang jaga ligya ka, ane, dragi pati so je tani nro tong, te la, kurang ka ta bian rabu, nani, pe la yang ta nanye ka, nanye ka chi, nze bashi. 대인들 다 토탕보 가서 나예세야 돼 간지 고급 바레스 나예지 고대대 나예세 딜 去年满日本，你看那去说说满日本，可难不难？

0: 워고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나위 두즈게 인혀 니나 나와르 니바다 뇽나 로이 쇼바지 나준 핑주워라 제신 제근 고비 자주 세장이 디나 주부 싱글링진이 지만로모초에 도노위 치다 나이 제와 시반자진더 신루

0: 생가리비 로빈 에틀레인데 더송여데 로니 치카둑 띵키 셰켄데 시위 코유 소제 셴데다 마이바라 로니 키고인 강자 소인요 롱라 참비 촌이 셰다비 뎀주여게 송여
1: 제디 매이 머치 셰당 제랑레 메바카라이 ngantsi yinje thona lan jibi ocho xi ju de ya ne rang ge rang na yin ge da xiang bi lin ge xiong da
0: deng wo mi sim ju xi ban na zawa ni du ju me ba dan da gan ni yin de zhong nong dong re che ji long ni rong ge rong la sim ju zhe ju de yin la ji tian de sim kang jie pam ka pi bi pam ka yin ye ji ni zhong me
1: 디나 가리 이키당 가리 쇼나 가리 순나 소데다 참마 존지 방도 수다 랑기랑라 닝제동 샤차 유나 난주 옌니 난주 닝도 도비 잠보초동 파마던체 가니 로카소 샤차동 샴제 쇼토 랑기랑라 난지 렌자레 낭다 치지보초초라 낭위 난주 디인도 랑기랑라 쉐예마지
0: 갈리이아히송나루
1: 생강 최대자 자와시비 대탕 그 랑니당 대탕 그 시초 증거